6월 9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 영화의 트로이 목마 함께 들었습니다. 뭐든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좀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광이고요. 많은 배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겠죠. 신계수님께서요. 가족들 빨래하고 차곡차곡 개어놓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저는 다림질도 꼭 해요. 후후 와우. 참 가족들 참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아, 최은주님께서는 제가 집안일 열심히 하고 청소 다 해놔도 저희 집 두 남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니까요. 오죽하면 저희 아들은 학교 갈 때 엄마는 집에서 맨날 놀아서 좋겠다면서 가거든요. 크, 집안일 당연한 거 아닌데 말이죠. 아유, 그러게요. 어제 육아빠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집안일이 얼마나 네 정신없고 할 게 많은데요. 최은주님 정말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뭐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이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뭐 혼자 자취하거나 커서 그때는 이제 느끼는 거죠. 두 분 신계수님 최은주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러브레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고요.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 일하다 지치고 힘든 이야기, 어떤 얘기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딴 방송에서는 듣기 힘든 추억의 가요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해자매에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김태훈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한유나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남편을 조르고 졸라서 수영을 배우는데요. 어쩌다 수영 강습 하루 빠질 때마다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학원 빼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기분이네요. 흑. 한유나님, 사랑 많이 받고 지내시네요. 관심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겠죠? 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339님께서는요. 현미님, 여행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나 봅니다. 안 갈 때는 여행 그까이 거 고생스럽게 뭐가 하러 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에 진안 마이산과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더니 아직도 눈에 삼삼한 게 또 다른 국내 여행 다녀오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번 주말엔 고성 해파랑길 가려고요. 아유 좋아요. 이런 관성의 법칙은 좋은 건데요. 많이 보고 네. 근데 정말 이게 자연 속에 있거나 그러면 힐링이 돼요. 확실히. 그건 뭐 과학적으로 저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들을 가죠. 오, 주말에 고성 해파랑길 잘 다녀오세요. 멋있을 텐데.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다녀와서도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김교봉님께서는요. 아침 일찍 예초기로 출근길 도로 갓길에 풀 깎고 들어왔습니다. 오, 출근길 도로 갓길 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깔끔해진 길을 보니 제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 교봉님께서 제초 작업하신 그 깔끔한 길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제초기로 이렇게 막 풀 깎을 때 그 풀 냄새 나잖아요. 그 향기,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교봉님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나미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는 이선영님 청해 주셨어요. 정영수님 그리고 1456님께서 이미자의 빙점 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481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하트 뿅뿅뿅. 우후. 주말에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가면서 러브레터 들으며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옆에 차선에서 KBS 로고 박힌 차가 세 대가 가는데 오?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아, 항상 KBS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KBS 차가 꼭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 저 이런 심정 알아요. 맞아요. 그랬군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그냥 예사 KBS 차량이 아닌데요. 중계 차량 같은데. 손 한번 흔들어주지 그랬어요. 오, 잘하셨어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가족 만난 기분으로. 그렇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는 KBS 해피 FM 네, 라디오 채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3481님 고급 명란젓 드릴게요. 3321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는 작은 농장에 새벽에 출근하여 호박, 오이 묶어주고, 아유, 고추 고랑 만들고 잡초 제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농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건강관리 겸 재미삼아 소일 한답시고 하는데요. 하루 바쁜 일과가 쑥쑥 지나갑니다. 그래도 열매 맺고 식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더 일하고픈 충동이 일어납니다. 러브레터 음악 애청하며 즐거운 흥을 느낍니다. 아유, 소소한 이 갑자기 저 그러니까 정원 가꾸는 그, 네, 그런 뭐 소소한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 이렇게 그려지는데 호박구이 묶어주고 고추도 심으셨나요 혹시? 고추도 대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잡초도 뽑아주고 아, 할 일 많죠. 3321님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그죠? 아, 좋아요. 러브레터가 친구 해드릴게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민지영님께서는요. 이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려고 비번 아이디 어렵게 찾았어요. 오, 근데 예전에도 몇 번 그랬고 요즘도 사연 채택이 하늘의 별 따기구먼요 하셨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민지영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시면요. 사실 저도 노래 나가는 동안 보기도 하고 우리 신은영 작가님도 다 보고요. 우리 강요한 PD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소개를 못해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아유, 수고 많으셨네요. 비번도 찾고 아이디도 찾고 민지영님 그래도 사연 간간히 보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설점식님, 방주연의 그대 변치 않는다면 신청곡 주셨어요. 아,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 오늘도 여러 곡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 노래도. 8352님께서는 임주리의 가버린 사랑. 좋아요. 청해 주셨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류인석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살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50대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다가오면서 몸이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고요. 특히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봄에 강원도 춘천으로 일을 하러 운전하며 가는데 춘천 고속도로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앞 차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운전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여서 간신히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아내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 내가 진작에 안과 가서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 왜 말을 안 들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사실 아내는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일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다 보니 차일피일 계속 미뤘던 게 사실이었고요. 아내한테 실컷 혼나고 다음날 일정을 취소한 다음 저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 눈이 상당히 나쁘시고 백내장기가 있어 보이니까 당장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결과를 말하니 아내는 저를 또 혼냈습니다. 아니, 진작에 병원에 갔어야죠. 아주 병을 키워요, 키워. 하여간 당신은 내 말을 죽어라 하고 안 듣지. 아픈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아내에게 서운했지만 아내도 그만큼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다 보니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많이 아파야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것이 서민들의 보통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는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해보고 비용이 비싼지 안 비싼지도 검색해본 다음날 마음을 굳게 먹고 수술 예약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요. 지금 수술 환자가 많아서 두 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 환자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수술하려면 두 달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더니 또 아내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진작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린 끝에 받게 된 백내장 수술. 웬일로 그동안 저를 혼내기만 했던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요. 그깟 백내장 수술 아무것도 아니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끝난대. 걱정 마요. 어?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왼쪽 눈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

생긴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날 병원 와서 안대를 풀어보니 세상이 환했고요. 이틀 후에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눈 수술을 했는데 다음 날 오른쪽 안대를 풀어보니 역시나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수술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수술 전에는 집에 있는 달력에 양력 글자는 물론이고 아래에 적혀 있는 음력 글자도 너무나 또렷하게 훤히 잘 보입니다. 만일 아내가 저를 혼내지 않았다면 저는 또 병원에 안 가고 미뤘겠지요. 역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디 아프다 싶으면 얼른 병원 가십시오. 그래야 아내한테 욕도 덜 먹고 빨리 건강해집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류인석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아, 이진학님께서요. 현미님의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리 실감 나죠? 크흑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네, 전 남편한테, 애들 아빠한테 이렇게 못해요. 네. 아니, 누구한테도 이렇게 못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안 돼요. 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에, 글쎄, 누가,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어우, 연기가 실감 나셨나봐요.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아, 좀 내 말 좀 들어봐. 왜 안 들어? 이렇게. 7985님께서는 사연자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운전 중 시력 떨어지는 건 진짜 위험한 거죠. 나는 물론이고 남에게도 피해 줍니다. 수술 잘하셨습니다. 훤한 세상에서 잘 살아봐요. 흐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느껴서 아 이거 지금 안 되겠구나. 네. 장경혜님께서는 저희 남편도 병원 가기를 엄청 싫어해요. 심지어 건강식품도 먹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쓸데없는 고집만 세져요. 그렇군요. 네. 안 아프니까 안 가시는 거 아닐까요, 병원에도? 네. 1402님께서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손해날 일을 시키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읍시다. 예? 1402님. 아니 그 남편들한테 그렇게 할 이렇게 막 잔소리 할 게 많은가요? 네. 이소형님께서는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전 겁날 것 같아요. 오. 남자들은 아내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해야 자존심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자님은 스스로 깨달으셔서 참 훌륭하세요. 스스로 깨닫는 거, 아 이거 훌륭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소영님. 맞아요. 9923님께서는 아 재밌는데요. 이 오늘 네 답글들도 너무 재밌어요. 이 9923님께서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 모시고 백내장 수술 같이 가드려요. 요즘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괜히 찡해져요. 저는 막내딸이고 45살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짜증내는 딸입니다. 아, 막내래서 아버 부모님 걱정하면서 막 짜증내고 어리광 피우시는군요. 9923님. 근데 지금 9923님 45세이시면 부모님 그렇죠. 아 근데 백내장 수술 그래도 눈이 그동안 좋으셨나 봐요. 이제 하시는 거 보면. 네, 저는 벌써 했거든요. 잘 돼요. 잘 요즘은 뭐 네, 백내장 수술 아주 정말 잘 되죠. 부모님 건강 저도 빌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 의견들이죠.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진짜 하는 일이 바쁘면 병원 가는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죠. 젊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어디 좀 안 좋다 싶으면 제깍제깍 병원에 꼭 가서 진료 받자고요. 오늘 사연 주신 류인석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셨는데 2786님께서는 아침부터 닭발조림 만들었습니다. 오 닭발조림이요? 어제 밤 12시에 남해 캠핑 왔어요. 캠핑 왔어도 아침에는 무조건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요. 오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와우 아침에
아이, 굿모닝.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셨어요? 우리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캠핑 테이블에 놓여진 아침상. 근데 진짜 맛있겠는데요? 침이 꼴딱 넘어가요. 와우. 쌈에, 닭발 조림에, 아, 뭐, 밑반찬도 싸오셨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거기에 러브레터가 함께하고 있다.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 캠핑 좋아하시나 봐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요즘 캠핑 다니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곡.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0: 다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주현미의 러브레터. 고혜진님께서요. 현미님, 고3 딸이 왜 늦게 깨웠냐며 있는 없는 성질 부리고 등교하더니 학교 매점에서 얼마나 사 먹는지 카드 문자가 계속 오네요. 이렇게 제 카드로 사 먹을 거면 왜 성질 부리고 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네, 고3. 그거 다 또 고3이잖아요. 아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 백 몇십, 네, 얼마 전에 카운트 해봤는데 저희가, 그죠?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네. 고혜진님 그래서 속상하죠. 제가요, 위로해 드릴게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자식 키울 때 저도 다 그런 시기 지나면서 애들 컸는데 다 크고 나면 또 너무 또 참 듬직합니다. 박규희님께서는요, 저는 우울할 때 드라이브하면서 러브레터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오, 현미님 목소리가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요? 아하, 다행이에요. 박규희님, 우울해하지 마세요. 네, 좋은 노래 또 사연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셔야 돼요. 박규희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앞두고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거창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옥포분기점에서 달성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인데요. 차로 변경에도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장흥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사랑과 평화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함께 들었는데요. 오상철님 신청해 주셨죠? 이완성님께서는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님 예비사위 초대해서 최종 면접을 했습니다. 밥도 복스럽게 잘 먹고 엉덩이도 가벼워서 심부름도 잘하고 밥 먹은 후에는 자기도 설거지를 하겠다고 덤벼서 아내가 말리느라 혼났네요. 크크. 인성도 착해 보여서 합격시켜줬습니다. 저와 성이 같아서 더 정이 갑니다. 이 서방 앞으로 지켜봄세. 흐흐. 아유, 최종 면접 합격. 아이고. 아,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날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완성님. 축하합니다. 이 서방. 아하, 네.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완성님,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나중에 뭐 좋은 소식, 결혼 날짜 정하고 그럼 또 연락 주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면 반갑게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

0: 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강형철 시인의 미인 예찬입니다. 하이코 미인이네. 이게 누구랴? 정말 미인들이네. 노인 주간 보호센터 봄나들이 사진첩을 보며 아들이 감탄한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랴? 어머니는 손을 터둥거리며 한 얼굴을 콕 집는다. 미인이지. 처녀 때는 남자들 많이 죽였건는디. 그런 소리 말어. 이게 쭈그렁 박태기지.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혀. 잘 봐봐. 엄마가 있은 게 사람들이 환해지잖아. 차코 숭언 소리 허네. 다 지금 이쁘다고 혀. 아니 엄마, 이 동네에 엄마 따라갈 사람은 없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혀. 조선 팔도에 엄마만한 미인이 어디 있다고.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한석영의 낭낭 18세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강형철 시인의 미인 예찬 함께 했는데요. 예, 이쁘다는 말 예전엔 아이들 키우면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우리 어머니께 자주 해드리게 되죠. 물론 엄마 얼굴에 주름살은 많아졌지만 엄마 웃는 얼굴도 이쁘고 곱게 걷는 모습도 이쁘고 엄마 목소리도 이쁘기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5937님께서요. 현미님 방송 듣다가 자랑하고파 문자 보냅니다. 저희는 충북, 충주 쪽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동창들 38명이 칠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 강릉 명소들을 구경하면서 모두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페이지의 추억을 쌓고 왔답니다. 다음에도 다 같이 팔순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자랑 문자 주셨는데, 아, 잘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동창들 칠순 여행 38분이 재미있게 다녀오셨네요. 그죠? 5937님, 그래요. 건강하셔서, 네, 이렇게. 또 그 팔순 여행 가시기 전에도 모이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또 좋죠.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698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모처럼 선선한 날씨 덕분에 외출하는 게 산뜻합니다. 집 아래에 예쁜 접시꽃이랑 예쁜 접시꽃이랑 비파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쁘고 즐겁네요. 힘찬 하루들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와 함께 접시꽃? 아, 이렇게 활짝 폈네요. 접시꽃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좀 꽃들은 이렇게 색깔도 그죠? 아, 9698님, 좋아요. 사연, 사진 감사하고요. 저는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활기찬 하루 보내보자고요. 4611님께서 유심초에 나는 홀로 있어도 정해주셨고 조성호님께서는 최헌의 어찌합니까 정해주셨어요. 김미영님, 0090님 신청곡은 송

최상식의 상하의 노래고요. 아 좋죠. 남기철님, 2923님께서는 박항성의 장난감 병정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용애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아파트 소독 알바 다닌 지 일주일 차 생초보인데요. 소독 다니다 보니 러브레터 들으시는 집이 많아서 반가워서 사연 남겨요. 점심도 싸와서 같이 하는 언니들과 먹는데 아주 꿀맛이에요. 오늘 메뉴는 상추쌈에 제육볶음입니다. 오, 상추쌈에 제육볶음 도시락 싸와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 김영애님.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이든 초보일 때 엄청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그렇죠. 근데 또 설레이기도 하고요. 잘 지내시고 일 잘 배우세요. 오, 러브레터 들으시는 집들 많다니까 또 좋은데요. 김영애님, 도시락 싸가시는 거 네, 좋아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쪄서 도시락 반찬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석의님께서는요. 이번 주말에 아내와 문경세제에 가려고 합니다. 오, 결혼 후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과 찍은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아내랑 둘이서 찍은 사진이 없다는 걸 알았네요. 아내랑 둘이 가서 많은 사진 찍으려고 커플티도 샀습니다. 오, 결국 남는 건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늘 일에 치여 살았는데 주말엔 모든 걸 내려두고 마음 편히 다니렵니다. 좋아요. 이석이님, 이번에는 이번 주말엔 문경세제, 그리고 또 다음 주말엔 또 다른데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자주 자주 다니시고 한 곳에 가서 하루에 그 시간에 사진 많이 찍는 것보다 여러 곳 가서 여러 시간대에 네, 이번에도 찍고 3월에도 찍고 6월에도 찍고 7월에도 찍고 가을에도 찍고 겨울에도 찍고 이렇게 다양한 사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잘 나온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하현정님께서요. 인테리어 후 하자 문제로 속상합니다. 오,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내 못해주겠다며 연락을 피하기만 하네요. 세상 일들이 왜 이리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미언니 목소리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거는 그냥 너무 속상한데요? 아니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줘야 되는 거 텐데 하현정님 어떡한데요? 저도 다 속상한데요. 아, 제가 위로를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보셨겠어요. 근데 안 해준다는 데는 정말 어떻게 가서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다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요. 이 그 사업장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다 속상해요. 하현정님, 예, 네, 위로 토닥토닥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네요. 참. 9147님께서는요.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전달조라는 남자입니다. 오! 오늘 여동생 이사하는 날이라 막내 여동생과 셋이서 이삿짐 청소하고 있어요. 이삿짐, 집 청소하고 있어요. 부디 새 집에서 잘 살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사하는 동생은 전은주이고요. 막내 여동생은 전규현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박우철의 세월에 던진 사랑. 될까요? 들려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오늘 이사하시는군요. 여동생 은주님. 근데 오빠 되시는 거죠? 전달조님께서는. 아유, 이런 오라버니 참 드물 텐데 여동생 이사한다고 가서 청소해주고 함께 집 정리해주고 짐 정리해주고 멋지신데요. 신청곡 박우철의 세월에 던진 사랑 준비해뒀고요. 오늘 치킨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세 분이서 함께 드세요. 김경란님께서는 이혜리의 모르나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려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였고요. 이때는 영화 장르도 다양해서 코미디부터 액션, 그리고 로맨스 영화와 훈훈한 가족 영화까지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액션 영화 붐이 일어서 남자 배우들 중에는 액션 스타들이 탄생했는데요. 장동휘 씨를 비롯해서 박노식 씨, 황해 씨, 이예성 씨, 독고성 씨도 액션 스타로 각광받았고, 우리에게는 순풍산부인과에서 코믹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오지명 씨도 영화 속에서는 멋진 액션을 선보이면서 사랑받았던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다정하고 상냥한 것이 남자의 큰 매력 중에 하나지만 1960년대만 해도 남자는 일단 터프하고 마초적이어야 멋지다라는 통념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 속에서도 강한 성격으로 사나이의 의리를 앞세우면서 치고받는 액션을 구사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때 개봉해서 사랑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남매라는 영화입니다. 1967년에 개봉한 남매는 액션과 신파가 섞여있는 세 친구의 우정과 남매 간의 우애를 그린 작품인데요. 황해 씨와 이예춘 씨와 박노식 씨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였고요. 황해 씨의 하나뿐인 여동생은 이예춘 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황해 씨가 피치 못할 이유로 암흑가의 보스가 되어 경찰에 쫓기게 되고요. 그 와중에 친구인 이예춘 씨가 여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옛 친구에게 복수를 하러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이예춘 씨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황해 씨는 그리운 여동생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는데요. 그때 절친이었던 박노식 씨가 경찰이 되어 나타나고 황해 씨는 친구의 손에 체포되면서 여동생과 눈물 어린 이별을 하게 되죠. 영화 남매는 개봉하자마자 많은 관객들을 모았고요. 이 영화의 주제가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남국인 씨가 작사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한 주제가 남매는 아나운서 가수로 유명했던 이정민 씨가 노래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남매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이정민 씨의 남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9401님께서요. 현미 누님, 매일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기계 전시회 출품 관계로 요즘 쉬는 날도 없이 늦게까지 일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직원들은 지금 모두 전시회장으로 가고요. 세 명이 현장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네. 아, 그래요. 9401님, 네, 화이팅입니다. 전시회, 뭐, 이렇게 좋은 결과. 저도 응원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피곤하다니까 좀 조금 너무 피곤하다니까 마음이 쓰이네요. 2893님께서는요. 오늘은 아침부터 양파 수확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아침부터 무덥습니다. 그래도 러브레터의 좋은 음악과 함께 하니 힘든 줄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노래들 들으니 훨씬 수월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미 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이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일하실 텐데, 2893님. 네. 너무 힘들지 않게. 이게 참, 이게 안 돼요. 앞에 일이 있는데 어떻게 꾀를 피우고,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씩씩하게. 화이팅입니다. 2893님께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6월 9일 화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최준호의 강변에서입니다.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참 좋은 오늘인데요. 한낮엔 또 무덥죠. 일하시면 또 힘드실 테고요. 그래도 기분도 맑고 상쾌하게 이어가시고요. 내일도 저는 반가운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 서전주에서 서완주분기점 사이로도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신승은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집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이를 박명수라고 써갔어요. 이제 난 모르겠다. 어린이의 오해가 큰데요. 제가 자꾸 이 연범 기자를 찾는다고 해서 연범 기자! 언론인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혹시 저를 보고 기자, 앵커의 꿈을 키운다면 예, 먼 길 돌아가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DJ, 유튜버, MC, 십잡스를 꿈꾼다면 저의 어떤 작은 발자취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달려가고 있어 너에게 엔플라잉의 노래입니다. 스타

0: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더위 먹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좀 몸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론인이 아니고 방송인이라고 해도 되죠. 방송인. 방송인은 됩니다. 예, 언론인 아니고요. 요몽 기자! 예, 이렇게 기자분들, 훌륭하신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능인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린 친구가 상당히 똑똑한 친구네요. 예, 한때 해상의 왕자, 바다의 왕자가 누구냐 했더니 박명수라고 장보고인데 그랬던 적이 있어서 국사 점수가 좀 많이 깎인 그런 얘기를 제가 익히 듣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 해상의 왕자, 바다의 왕자는 장보고 예능인은 박명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는데요.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예, 선물 정말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77가지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만번째, 이만번째로 딱딱 끊어가지고 저희가 행운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사

0: 할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8940님이 주셨습니다. 네. 저 송노아. 태진 씨가 나이 비해서 굉장히 좀 동안인데.
1: 네.
0: 저속노화 비법 있으면 좀 털어놔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
1: 저속노화 비법은 저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확실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1: 선크림입니다.
0: 아.
1: 선크림.
0: 예.
1: 저는 그 21살 때부터 방송을 했는데.
0: 예.
1: 거의 뭐 집 밖에 나가는 모든 날에 예. 선크림 내지 비비를 발랐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벌써 그게 20몇 년 됐잖아요.
0: 그리고 이제 피부가 되게 좋은데. 그
1: 피부나 어떤 주름이나
0: 예, 예.
1: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0: 피부와 주름이 이제 거의 없고
1: 예.
0: 좀 흘러내리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흘렀지 피부하고 주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솔직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 아니, 사실은
0: 예.
1: 아무리 이렇게 저속노화 비법을 따라 한들
0: 예.
1: 어쩔 수 없습니다.
0: 그럼요.
1: 예, 어쩔 예, 수 없어요. 예,
0: 그냥
1: 네.
0: 자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0: 예, 어쩔 수 없습니다.
1: 박명수 씨의 저속노화 비법은 뭔가요?
0: 저는 이제 끊임없는 그 부단하게 몸을 많이 네. 예, 고데기해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그냥 저 고데기 한다고요.
1: 아, 고데기 한다.
0: 예, 예, 예.
1: 아, 그러니까 늙을 틈을 안 준다.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늙을 틈이 없을 정도로 몸을 고데기 합니다. 혹사시킵니다.
1: 바쁘게 움직인다.
0: 예, 바쁘게.
1: 아, 좋네요.
0: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1: 예, 흘러내려요.
0: 너무 흘렀어. 예, 예. 흘러서 담아야 돼요, 지금. 예.
1: 촌농.
0: 저 녹화하면, 저, 예. 방송하면 여기다 그러다가 네. 갖다 놓고 하잖아요. 흘러내릴까봐. 아, 예. 예.
1: 본인의 나이에 맞는 게 제일 멋있는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예.
0: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모발 퀴즈쇼. 이거 어떤 시간입니까?
1: 뇌가 젊어지는 시간이죠. 문자와 콩으로 참여하는 바람잡이 앤드 청취자 퀴즈. 아슬아슬 헷갈리는 음악 듣기 평가. 치킨, 문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는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오늘도 선물 받아가세요.
0: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가볼까요?

0: 모발모발 바람잡이 퀴즈.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주인공들 있죠. 소녀시대 티파니 영씨와 배우 김내원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문제입니다. 티파니씨가 올 초 정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배우 변요한씨와 부부가 된 건데요. 문제입니다. 변요한씨와 티파니씨는 이 드라마에서 연인 역할로 처음 만났습니다. 송강호, 변요한, 유재명 등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1: 삼식이 삼촌,
0: 2번
1: 부자 삼촌,
0: 3번
1: 철없는 막내 삼촌,
0: 4번
1: 집 좀 치워 삼촌. 아 진짜 들어서 못 보겠네.
0: 리얼한데요.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삼식이 삼촌, 부자 삼촌, 철없는 막내 삼촌, 그리고
1: 삼촌 집 좀 치워 진짜 들어 죽겠네. 아 정말.
0: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연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0: 박명수 씨요?
1: 야 어때요 지금?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이거 해도 돼요?
0: 완전 메소드였어요. 아, 진짜로.
1: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얘기는 아니군요.
0: 아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예 예. 누가 쓸까요?
0: 경험상.
1: 아 연상호 감독님한테 좀비로 좀 해달라고 전화해야 되겠다.
0: 군체.
1: 예예예 예. 예, 예,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소녀시대의 노래예요. 소원을 말해봐.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자, 정답 알려주세요.
1: 네, 정답은요. 1번 삼식이 삼촌이 정답이었고요. 화장품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0: 네, 자,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1: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0: 예.
1: 아슬아슬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세 번 나눠서 3단계로 아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저랑 박명수 씨도 정답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잘 들어보시고 한 편이 돼서 맞춰볼게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장문은 100원, 단문은 50원이 들고 콩과 KBS 플러스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0: 정답자 10분 뽑아서 예, 부스팅 앰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출제자 김세슬아 PD가 힌트를 주셨습니다. 태진 씨가 명수홍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제가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0: 태진 씨가 저한테? 존경한다. 사랑한다.
1: 그만 좀 때려요.
0: 야, 진짜인 줄 알잖아.
1: 너, 농담입니다.
0: 진짜 오늘 한번 너 한번 끝장 낼래 여기서?
1: 아, 태진 씨가 명성한테 이런 말 줬어. 저 진짜로 형님 뵈면 자주 하는 말이 형님 제 롤모델이에요.
0: 오.
1: 형님처럼 멋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
0: 예.
1: 또 뭐 있지?
0: 형님 그러지 마세요.
1: 형님
0: 그때로 살지 마세요.
1: 고기 사주세요.
0: 네. 아 뭐지? 태진이 나한테 뭐라고?
1: 아, 형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0: 농담을 하자면 그냥 존경한다 이런 건데.
1: 아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장난삼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0: 뭐라고요?
1: 형님의 성대는 꿀과 똥이 함께 있다.
0: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1: 씨, 장난 농담으로. 예, 예.
0: 뭐 이렇게 저희가 예.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가 이익은 못 드리지만
1: 네네.
0: 그래도 이거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1: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
0: 그러니까
1: 이거라도 하시는 게.
0: 좀 말씀 이렇게 좀
1: 한여름 밤에 꿀?
0: 어?
1: 꿀성대? 형님 어? 꿀성대예요. 형님 꿀성대예요.
0: 한여름 밤에 꿀.
1: 어, 꿀. 그
0: 노래 그 노래 되게 좋은데.
1: 그 산이 씨 노래.
0: 예, 예, 예.
1: 그 노래 아닌가?
0: 그거네, 그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이제 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여러분 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물어봅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1: Like that? 아니네 아니네.
0: Like that?
1: Like that?
0: 어, 이 노래 아니겠는데?
1: 아 이거 뭐지?
0: Like that?
1: 아,
0: 아 like 이거 that. 이거 아는 노래야.
1: 아 진짜요?
0: Like that?
1: 어, 이거 한 두 번 연속 가능할까요?
0: 예, 예. Like that? Like
1: that? 이게 약간 효과음 같은 거예요?
0: 나나나나나 들려 나나나나나나나 들려 뭐지? 나나나나나나 들려 짜지다다나따따따라다따라다 여자 아이돌이고 난선이
1: 아 만약에
0: 아 뭐지 아 내가
1: 지금 지금 약간 허밍으로 하신 게 맞다면 진짜 감각 좋으신 거예요.
0: 감정이 나는 너의 날이 나 들려 맞는데
1: 아 뭐야
0: 나는 아 그 누구지 아 미치겠네
1: 아 뭐야
0: 옛 약간 옛날 가수야.
1: 저는 진짜 감각
0: 약간 지금 아이돌은 아니고
1: 다비치.
0: 다비치!
1: 다비치?
0: 파리파리!
1: 진짜요?
0: 파리파리!
1: 근데 제가 형님한테
0: 아 파리파리 아니야.
1: 다비치, 다비치. 어떤 노래 있지 제목이?
0: Give me your call, baby. Give me your call, baby, baby.
1: 다비치.
0: 아니 아니. 다비치 노래 뭐가 있더라?
1: 다비치의 아, 아.
0: 아니야 다비치 아닌데. 내가
1: 파리파리랑
0: 내가 빨리빨리 오세요. 형님 저 좀 불러주세요. 빨리빨리. 사랑과 전쟁.
1: 사랑과 전쟁? 아 아닌데.
0: 아니야 아니야. 아 미치겠네.
1: 그대로 멈춰라? 아 뭐지?
0: 이거 나 좀 불러줘 형. 회식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불러주세요.
1: Call me your baby.
0: Give me your call, baby, baby.
1: 형님 콜.
0: 자,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오, 어? 어, 이거 뭐 많이 들어봤는데.
0: 바바바바.
1: 다비치 아니구나.
0: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단계. 딴딴딴딴. 웨토리아, 웨토리아. 세비세비나무. 근데 앞에. 라이틱 이따
1: 말이야. 라이틱 댄스인데 댄스. 아 어렵다.
0: 나나나나 들나나나
1: 정답 오고 있나요?
0: 이 노래 아니야? 나나 아닌가 보다. 아 미치겠네.
1: 아니 아 너무
0: like
1: 어려운데요?
0: 라이틱
1: like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0: 아 죽겠네 진짜.
1: 점호 힌트 없어요?
0: 아.
1: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혹시?
0: 아.
1: 그 시점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0: 아니,
1: 조금
0: 점호 힌트 없어요? 점호 힌트?
1: 지지난 주에요?
0: 있어요. 점호 있대. 점호 있대. 자 여러분 이 뭐예요 지금 예 정답 보내주고 점 포인트 들어볼게요 점 포인트
1: 예, 예, 오케이
2: 날 사랑
1: 어어
0: 널 사랑해
1: 아
0: 스페이스
1: 아,
0: 스페이스 A 아니야
1: 어 스페이스 A 어
0: 사랑했선 안돼 스페이스 A 아니야
1: 주홍 글씨
0: 아 사랑했어
1: 섹시한 남자다
0: 야.
1: 야 형님 섹시해요
0: 알겠습니다
1: 나 그랬어 나 기억 나 기억나
0: 그만하세요
1: 예
0: 그만하세요 이제
1: 왜요
0: 정답이 가까워지고
1: 아,
0: 있잖아
1: 너무 맞추면 안 돼요.
0: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 세 번째, 아, 예. 세 번째 힌트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1: 예. 아, 우리 형님 너무 섹시해요 오늘.
0: 라이킹 맞네.
1: 형님 섹시해요.
0: 아, 감사합니다. 한, 예.
1: 지지난 주는 아니고 한 달 전, 3주 전 뭐 이때쯤인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얘기 했었어, 맞아.
0: 맞아요, 맞아요. 예. 이 노래가 그 나올 당시에 네. 저희들도 맹활약하고 있을 때예요. 젊었을 때. 아,
1: 그렇죠. 나이트 클럽에서.
0: 당신은 나만 나는 형님은 그, 섹시.
1: 형님은 그 DJ로 맹활약하셨던 거예요? 이 노래 나왔을 때?
0: 그냥 뭐
1: 손님으로 맹활약하셨어요?
0: 그 술채서 있었죠. 술채 가지고 아, 안 풀려 인생.
1: 이게 아마 90년대 후반, 아유. 2000년대 초반이었던 아, 것 같은데.
0: 90년대.
1: 90년대 후반 맞죠?
0: 아, 인생 안 풀려 이러면서 아. 그때 참 젊을 때였는데 20대였는데
1: 그때는 아. 그 가수들이 앨범을 내면은 클럽 DJ들 용으로 따로 또 홍보 앨범을 돌리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클럽 씬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곡이죠.
0: 이 노래가 99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아. 그때 제가 바보 사랑 노래를 처음에 빠바빠 아. 제 노래도 좋았었거든요.
1: 어, 예, 예. 라이벌이었어, 라이벌?
0: 라이벌은 아니고요, 그냥 외벌이. 저 혼자 벌고 있었어요.
1: 아, 혼자서 그냥 외벌이 열심히.
0: 자, 이 노래 저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어떤 노래인지 알려드릴게요.

0: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1: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0: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2: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네. 2부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스페이스의 노래죠. 섹시한 남자였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예. 부스팅 앰플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 태진 씨 언제 저한테 그랬어요?
5: 이게 지난주 방송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형님이 어떤 얘기를 막 하실 때 제가 진짜 멋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네. 형님은 본업 모먼트가 예. 너무 섹시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 하나 사주세요.
5: 제가요?
4: 예, 섹시하니까.
5: 벼룩이 간을 빼보셔야죠. BPM 얘기할 때.
4: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5: 네.
4: 섹시한 남자로서 생일베리 감사드리겠습니다.
5: 생일베리 감사.
4: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2부 어떻게 하죠?
5: 네, 2부는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맹활약하는 시간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 선물이 각기 달라요. 1단계는 치킨 상품권, 2단계는 문화 상품권 10만원, 3단계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스톱 외치시면서 문제를 정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 외쳤는데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단계에서 받은 선물 전부 다 반납하고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전화.
4: 네. 이렇게 좀 삭막하게 그러세요.
5: 아니, 냉정하게 예, 예, 가야죠. 예.
4: 자, 그럼 예. 첫 번째 참가자 네. 모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5: 에이요, 형님. 홍철이에요. 노홍철 퀴즈 가는 거야. 네. 6097님.
4: 예.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6: 에이요. 어? 노홍철이 형님.
4: 어? 어. 홍철아.
6: 예, 형님.
4: 잘 지냈어?
6: 그럼요, 형님.
4: 어? 어떻게 지내? 요즘 보니까 여행 많이 다니던데.
6: 아, 요즘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좋아요, 형님.
5: 조금씩 본인 목소리가 예,
4: 예.
5: 나온다.
4: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저 노홍철의 트레이드만 가는 거야? 한 번만 보죠. 네. 가는 거야.
6: 좋아, 가는 거예요.
4: 뒤에는 정용돈인데요. 가는 거예요.
5: 정준하 씨도 약간 예, 섞여
4: 예,
5: 있고.
4: 알겠습니다. 예. 아, 너무 근데 오랜만에 저 반가운 목소리예요.
6: 아, 예.
4: 알겠습니다. 아, 얘도 비슷하네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따 노홍철로 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요? 1단계 치킨 상품권입니다.
5: 박명수 씨, 혹시 매년 스케일링, 그러니까 치석 제거 하고 계십니까?
4: 예,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5: 네.
4: 예.
5: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죠?
4: 네.
5: 6월 9일 오늘은요, 6살의 어금니, 즉, 구치가 처음 나온다는 의미로 제정된 구강 복원의 날입니다. 6살의 구치. 치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문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총 치아 수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4: 3초 시간입니다. 3, 2, 1.
6: X.
5: X.
4: X. 그렇죠. 아! 진짜 무정하게 끝났다.
5: 와.
4: 예.
5: 진짜 이렇게 인사 없이 끊습니다.
4: 아,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룰이니까.
5: 기본 선물만 나가요.
4: 예, 우리는 룰을 지켜야 되니까.
5: 32개 맞고요. 사랑니 4개를 제외하면 28개겠죠.
4: 예.
5: 예.
4: 그렇습니다. 32개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5: 네. 예, 예. 32개. 사랑니 포함
4: 외우시기 바랍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너무 빨리 농철 씨하고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네. 아깝게 날아갔습니다.
5: 아쉽습니다.
4: 자, 애청자께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5: 네. 10분께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릴 거거든요.
4: 네.
5: 문제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은 KBS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피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영상을 다 제치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4: 잘 모르겠는데
5: 2022년 예. 즉 지난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부른 BTS 정국 씨의 뮤직비디오인데요.
4: 예.
5: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오필슨 코리아, 2번 발로차, 3번 드리머스, 4번
4: 드림스 컴 트루.
5: 드림스 컴 트루.
4: 고민하여 드림스 컴 트루.
5: 오필슨 코리아냐, 발로차냐, 드리머스냐, 드림스 컴 트루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 피로회복 발패치입니다.
4: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가죠. 정국이 부릅니다. 바로 이 노래.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정답은 3번 드리머스고요. 조회수가 예. 무려 4.4억 회예요. 그러니까 피파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고 조회수인 거예요.
0: 하, 저도 정국이 스탠딩 넥스트 너무 좋아하는데 네.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하,
1: 그 막. 콜라보가 계속 넥스트로 미뤄지고 예, 계속 있죠.
0: 계속 밀어서 이제 한, 네. 한 5년 정도 후에나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0: 정국 씨가 뭐 저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만 좀 만나줘.
1: 만나죠.
0: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1: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안녕하세요. 이행시 장인입니다.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0: 예, 좋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이행시의 장인이세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이행시 잘하세요.
2: 네, 아무거나 주세요.
0: 오, 그래요?
1: 자신 있나 보네.
0: 그러면 이행시의 장인이니까 장인으로 갈게요. 장인. 장.
2: 장난 아니야?
0: 오, 좋은데?
1: 인.
0: 인.
2: 인사해라.
1: 초반의 뭐, 기세에 비해서
0: 일단 뭐 저 몸풀이니까 예, 예. 이행시로 가니까 예. 그러면은 저 제가 명순이가 명수 한번 가볼까요? 명
2: 명령하지 마라.
0: 오, 좋다.
1: 수
2: 수학.
1: 아, 이분 마무리가 약간
0: 아, 약간 재밌었어요. 수학
1: 그래, 수학
0: 수학 수학.
1: 태진도 돼요? 태진
0: 마지막 태진
1: 진짜 어렵다.
0: 예, 태진 예.
2: 태진까지는 돈을 받아야 돼서 제가.
1: 프로신가 보다.
0: 솔직히 네. 앞에 두 개 별로였는데 뭔 돈을 받아요.
1: 그러니까요. 돈 받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0: 태진까지 해보고요.
1: 예, 한번 저희가 네. 판단할게요.
0: 좋으면 제가 선물 하나, 만약에 터지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1: 그래. 예.
0: 자, 태.
2: 태토남이냐.
0: 태토남이냐. 예, 진.
1: 진.
2: 진자리 진잔.
0: 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6만 원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진짜 좀 실망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예 장인
1: 잘하셨어요.
0: 낚였어요.
1: 어쨌건 예, 완성을 예, 시킨다는 예, 예. 게 대단합니다.
0: 그 왜 근데 이행시의 장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2: 제 친지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0: 저보다 더 저는 프로 저 선수인데 저랑 자신 있어요?
2: 제가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0: 해봐요.
2: 교회로 할게요. 교회.
0: 예?
2: 교회.
0: 예.
2: 교대로
0: 좀 먹어라 좀.
1: 회
0: 회전초밥 나오잖아 여기 그 여기 유부
1: 야 프로는 다르다.
0: 자 그럼 이번에는
1: 예
0: 절간으로 해볼게요. 교회 나왔으니까 절간.
1: 아 그래요.
0: 예 자 절
2: 절였냐
1: 어
0: 간
2: 간짜장.
0: 알겠습니다.
1: 7만 원 되시네요. 예, 7만 원.
0: 저 프로와 아마의 사이. 예, 아무튼 절연냐 간짜장.
1: 근데 이분도 예, 조금, 그 조금, 예. 비연예인으로서 예, 세미 프로
0: 예.
1: 수준이에요.
0: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자, 1단계는 치킨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0: 왜 이렇게 웃기냐?
1: OX 퀴즈 잘 들어보세요.
0: 절연냐 간짜장. 절연냐 간짜장.
1: 잘 들으세요. 자, 이것은요. 6월에 탱글탱글 익어가는 제철 열매예요. 삼국지에서 조조의 군사들이 오랜 행군에 지쳐있을 때 조조가
0: 아, 웃겨.
1: 저 언덕 너머에 이 열매 밭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군사들은 이 열매의 신맛을 떠올리며 입안에 가득 고인 침으로 갈증을 달랬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열매는 매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X.
0: X. X. 그렇죠.
1: 사랑합니다. 아이고.
0: 보내주신 이 사람. 아, 죄송합니다. 길 따라했네.
1: 매실.
0: 울지 않을 겁니다.
1: 요거. 네. 매실 맞고요. 조조가 예. 거짓말 했던 거. 여기 망매지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망매지갈 하얀 거짓말. 실제로 해결책은 없는데 상상으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어려움을 견디자.
0: 망매지갈. 예,
1: 망매지갈.
0: 아, 이런 거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죠.
0: 아까 예. 사람 치아 다 몇 개라고 그랬죠?
1: 32개.
0: 그렇죠. 이런 건 외워두시면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분 바로 모셔볼게요.
1: 자, 안녕하세요. 군체 좀비예요. 좀비된 기념으로 퀴즈 풀고 싶어요.
0: 참
1: 좀비.
0: 별걸 다 가신 것도 문제를 푸네.
1: 좀비와 연결해볼까요?
0: 좀비 어떻게? 좀비 씨? 오, 잘한다.
1: 오, 준비 좀 하셨어.
3: 안녕하세요. 진화된 좀비입니다.
1: 아니, 어떻게 하다가 퀴즈 연결이 그렇게 꿈꾸셨던 거예요? 퀴즈 연결을 좀비가?
3: 좀비지만 진화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여성 좀비예요?
3: 남성, 여성 모르겠어요.
0: 아, 모르겠어요? 그럼 좀비, 네. 좀비 이행시 됩니까? 혹시? 좀비. 좀
3: 무서운 것 같은데.
1: 비.
0: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비?
3: 비 맞은 인간들.
0: 알겠습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빗 맞은 인간들. 예. 아, 아마추어 프로는 차이가 예. 많이 난다는 거.
1: 그래요.
0: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 좀비 씨 일단 저 요 근래 군체란 용어가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 문제 네. 나갑니다.
1: 1단계 OX 퀴즈입니다. 문화체육

0: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과 K컬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나라 관광객이 14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3, 2,
2: 5, 5,
0: 5. 정답.
1: 어, 이거 잘합니다.
0: 좋습니다.
1: 치 이거 잘하네. 치 이거.
0: 근데 치지직 이 소리 어떻게 입으로 내시는 거예요?
2: 입을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좀비 이행시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좀비 이행시. 네. 자, 네. 2단계 문화상품 10만 원 가시겠습니까?
2: 도전.
1: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0: 객관식 퀴즈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이 편해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가 만들어낸 정보에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각, 환영 혹은 환청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환각, 환영, 환청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0: 1번 hallucination, 2번 organization, 3번 imagination.
1: 3초의 시간입니다. 3, 2,
2: 3번.
0: Imagination.
1: Imagination
0: 아닙니다.
1: 이미지네이션하고 올게나이제이션은 알 것 같아요.
0: 네, 정답은 예. 네, 할루시네이션이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1: 할루시네이션.
0: 환각, 환영, 예, 예. 환청.
1: 그러니까 이제
0: 정보.
1: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예.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0: 아, 네. 그,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좀 제가 봐도 별로 좋은 연상법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할루, 예.
0: 할루.
1: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예. 이건 어때요?
0: 어때요? 예. 어떻게요?
1: 하루하루 이걸로 하면 어때요?
0: 아,
1: 그것도 별로였어요?
0: 저 빨리 가고 박명수 씨 컨디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 예. 아, 피곤하네요. 자, 정답 할루시네이션이었고요.
0: 네.
1: 자,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그냥 오토굿바이 하게 됐습니다.
0: 아쉽네요, 예. 오늘. 네.
1: 감사하네요. 예, 태진 씨.
0: 네.
1: 오늘 아주 재밌었는데
0: 네.
1: 결과가 많이 좋진 않네요.
0: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예, 예. 저도.
1: 다음 주 한번 또 기대해 보겠어요.
0: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자, 로이킴의 노래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면과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면

전문점과 사온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라카미 하루끼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이죠. 하루끼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화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투어스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축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1시도 기대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오전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곳곳으로 작업구간이 많습니다. 작업구간을 앞두고는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드컵대교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만큼 비교적 정체가 덜한 올림픽 대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여전히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자기한테 불리하게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좋을 대로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쓱 인사하고 지나간다. 오, 나를 싫어하나? 아니, 말섞기도 싫은 거야?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오, 먼저 인사하네. 이렇게 호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죠.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본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확실한 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추측일 뿐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상상의 집을 지었다가 부수고 또 짓고 그러는 거죠. 지금 괴로운 일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본인의 추측 아닐까요?

0: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화요일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 노르웨이의 남성 포크 듀엣입니다. King of Convenience가 노래한 I'd rather dance with you란 노래였어요. 나는 당신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춤추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춤추는 순간이 더 솔직하고 아름답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King of Convenience는 조용하고 따뜻한 음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불렸대요. 반갑습니다. 팝은 모르지만 즐겁네요. 0884님이 예, 저한테 맡기시고요. 언제 뭐 좋은 음악 생기시면 저한테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영어 스펠링 맞게 하실 아무 이유가 없고요. 그냥 들리는 대로 우리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최경란 씨가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그러게요. 모든 걸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언제 좀 따뜻한 사람이 될까요? 경란 씨 이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정희 씨는 양치하다 급하게 입장했어요. 왜요? 제가 2시까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잘 헹구세요. 김정환 씨 백디 반가워요. 저도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2633님은 백천이 형 백뮤직 시간이다. 즐겁게 들으면서 점심 식사. 라디오는 역시 KBS. 유미수 씨 부산은 왜 이렇게 시원하죠? 벌써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시원해요. 마냥 오늘만 같으면 좋겠는데 하셨어요. 그래요. 방선경 씨는 오늘 점심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빵, 우유, 과일 싸들고 가까운 바닷가 소나무 숲 나와서 잠시 힐링하고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인데 안 와줘요. 컵만 먹고 나왔어요. 아유 그렇죠 선경 씨. 아무리 좋은 곳 옆에 있어도 자주 안 가지죠. 저도 뒷산이 좋아서 산 있는 데로 이사 갔는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몇 번 안 올라갔어요. 오늘 대구가 선선한가 봐요. 설 점식 씨도 대구에서 선선한 날씨 함께합니다. 박예진 씨도 이번 주 정말 시원한 한 주네요. 여기 대구입니다 하셨고 네 그렇군요. 김영임 씨는 어디 계시나요? 날씨가 화창해요. 하늘도 예쁘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여의도 공원에 하늘도 그렇습니다. 자, 12시부터 2시까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좀 핑크빛으로 환하게 보이게끔 DJ 천이가 배경음악으로 아주 좋은 음악을 깔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듣고 싶으신 또는 보내고 싶은 신청곡 보내시고요. 사는 얘기도 보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상건강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그냥 웃는다는 게 뭐 이유 없이 웃는 건 아니고요. 박장대소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웃어본다. 아니면 뭐 속상하지만 웃고 넘어간다.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오늘도 문자 참여는 샵 버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오물정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아, 이 연주 음악 오랜만에 들었네요. 최영수 씨 덕분에요. 싱가포르 출신의 세계적인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죠. 바네사 메이가 연주한 컨트라단자. 스페인어입니다. 컨트라댄스란 얘기인데 마주보며 추는 춤 얘기한다고 그러죠. 컨트라단자.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죠. 바네사 메이. 이 연주 음악은 참 예전에 참 많이 흘렀는데 그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전 노래는 아일랜드 밴드예요. The Script가 노래한 Hall of Fame이란 노래. 명예의 전당이란 제목이죠. 누구나 노력하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네. 격려송입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나 뭐 어느 나라 큰 상 이제 시상하는 데 보면은 그 명예 전당이 있죠. 이제 본상은 아니지만 어떤 그 방면에 업적을 이제 많이 업적을 낸 가수나 뭐 이제 그룹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 명예 전당 들어가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어머나 이 음악 알아요.

김수현 씨, 이민석 씨, 와 메이 누나다. 점심시간에 힘나는 연주곡 짱입니다. 고혜경 씨도 연주곡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미 팝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연주곡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제3세계 음악도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준비합니다. 이탈리아의 뭐 간소네, 프랑스 샹송을 비롯해서요. 아까 2633님이 라디오는 역시 KBS 하시니까 조울순 씨가 월드컵도 KBS 하셨네요. 이번 주 금요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체코를 상대로 해서 1차전 우리 A조 1차전 경기 이제 금요일로 다가왔네요. 아마 축구 팬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3524님이 선선한 바람 불고 햇살 따뜻한 마당에서 화분의 꽃들을 보면서 라디오는 내 친구 106.1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로 여러분들 친구하실 수 있고요. 콩을 까세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또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5248님, 백디, 저 내일은요, 라디오 못 들어요. 내일 신혼여행 가거든요. 오, 진짜요? 어우, 축하합니다. 유럽 도착하면 콩으로 또 들을게요. 히히? 네. 좋으시겠네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덥지 않을 때 가니까 좋네요. 그죠? 5488님, 백디, 남들이 문자하길래 따라해요. 아유, 따라쟁이. 감사합니다. 2070님은 백디, 왜 우리 삼식이는 말하는 기술이 없을까요? 어제 지인들하고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제 칭찬하니까 어디 갈 때가 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된대요. 1년에 한두 번 외출합니다. 오늘도 백뮤직 들으며 양파 뽑고 있어요. 덥네요. 어디 가면은 부드럽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삼식이 아저씨가. 2070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시원달콤한 수박 주스 혼자 드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 마이클, 웨메 뭐 멤버로 유명하죠. 조지 마이클하고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가수죠.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노래하는 데사피나두라는 노래인데요. 포르투갈어입니다. 조금 서툴고 음이 틀려도 진심이 담긴 노래와 사랑은 아름답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서툴고 음이 틀린 음악이 뭐냐면 보사노바 음악이거든요. 이 예전에 이 보사노바가 나왔을 때 이게 좀 이상하네 이 음악. 그렇게 비팝받던 시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 가수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목소리 스페니쉬 아이스. 당신의 슬픈 눈동자를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파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지 마이클, 아스트라드 질베르토의 데사피나두, 잉글버트 험프딩크입니다. 스페니쉬 아이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6069님

님, 저는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가까운 곳은 제가 직접 배달도 나가는데요. 어제는 배달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아빠와 아들을 만났어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죠. 근데 아이 아빠가 내리면서 저보고 하는 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라고? 내가 게을러 보였나? 말이 잘못 나온 거겠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 웃어요. 글쎄, 처음 만난 어른끼리 할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이 아빠가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분도 가면서 아우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뭐 그랬을 거예요. 8540님,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 열심 사연이 많네요. 회사 이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덕분에 오전 내내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곧 회사 창립일이 다가오는데 모범상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냥 웃죠. 예상은 일단 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사님이 근데 괜히 얘기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인 게 이제 있겠죠. 기대됩니다. 저도 2편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7656님, 제가 프로야구 SSG 랜더스 골스 팬이에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 져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밥도 안 먹고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열받아 하면서 속상해하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세요, 저 사람들은 돈 많이 받는 프로야. 당신은 이겨도 돈 한 푼 안 나오는 백수고.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해. 괜히 열받지 말고 취직할 생각이나 하셔.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열받습니다. 그냥 웃어야죠 뭐. 틀린 말 아닌데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열받는 거죠. 열받은 김에 DJ 천이가 더 열받게 해드릴까요? 야구팀이 이제 한 팀이 9명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투수, 포수, 1, 2,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뭐 우익수 그렇잖아요. 두 팀은 18명이죠? 18명, 그러니까 운동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 18명이 운동하는 걸, 운동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 보는 게 야구예요. 이진행 씨, 과수원에서 먹으려고 빵이랑 음료수를 챙겨왔는데요. 일하다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당신 못 봤어? 하니까 남편은 너 화장실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서 빵을 새로 가져와서 먹는데요. 옆에서 저희 집 진돗개 복식이가 침을 줄줄 흘리며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촉이 왔습니다. CCTV를 돌려봤죠. 범행 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더라고요. 복식이가 범인, 아니 범견이었어요. 참고로 복식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키우던 개인데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소풍 가시면서 저희 과수원으로 데려왔거든요. 어머니가 키울 때는 빵, 라면은 물론이고 짜장면까지 다 먹였대요. 복식이가 추억의 맛이 그리웠나 봐요. 그저 웃죠. 빵 라면 그거 안 좋은데 그죠? 양파, 마늘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기름, 조미료 이런 거, 염분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댕댕이 이제 교육 좀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냥 우추에 이어지는 음악, 독일 유로댄스 그룹이죠. 르클릭이 노래한 이른바 월매송이죠. Tonight is the night였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야. 우리 모든 걸 잊고 사랑과 음악을 즐기자라는 노래였습니다. 강경현 씨도 월매 월매.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시네요. 월매 월매. 유영혁 씨, 백디 라디오 열심히 하세요. 아니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 사연이 오늘 두 개 왔죠. 홍정화 씨가 복씨가 그래도 허락은 맞고 먹어야지. 개들이 뭐, 글쎄 그 훈련된 개들은 주인이 이렇게 딱 먹을 걸 주고 먹으라 그래야 먹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어도 훈련이 참 중요하죠. 네. 정경화 씨가 음식점에서는 안 먹어도 될 사람들이 엄청 먹고 날씬한 사람은 운동을 더 하죠. 정선희 씨 출첵합니다. 안과 갔다가 지하철 안에서 콩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8024님은 사무실에서 일찍 점심 먹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백대한테 사진과 함께 안부 전해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오늘 하늘 사진 주신 분들이 많네요. 8024님도 그렇고 9935님도 공원 갔다 찍었어요. 백디 달 찾아보세요. 보이는데요. 뭐 멀리 보이네요. 진짜 저 달까지 가려면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면은 3일 4일 정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가까이 보이는데. 아, 참 인간이 지금 화성에 뭐 지금 거처를 마련한다고 지금 그런 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 얘기겠지만 또 모르죠. 뭐 갑자기 또 수백 톤의 뭐 기자재를 싣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인류가 영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목원 갔다 찍은 사진 9363님도 보내주셨어요. 하늘, 네, 아주 이쁜 사진 주셨습니다. 김영임 씨죠. 네. 잘 받았습니다. 정민영 씨가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을 청하셨죠.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죠. 백디삼촌 좋은 오후입니다. 백디삼촌은 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민영 씨가 이렇게 저한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기분 좋죠. 상대방이 아마 정민영 씨 주위 분들한테 민영 씨가 참 이렇게 기분 좋은 멘트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셀린 디온은 뭐 우리 시대 최고의 디바죠. 노래 들으면 아, 이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죠. My Heart Will Go On. 뭐 한 번에 녹음을 했다나 뭐 그렇죠. 내 마음은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당신에게 갑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까 저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온의 노래 정민영 씨가 청하셨는데 노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뱃머리에서 늘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 그거 좀 흉하죠 아, 위험해 보이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소영 씨는 목걸이가 제일 생각나는 저는 속물 하셨네요 아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아 저거 아깝다 그 그러니까 약혼 예물로 받은 그 큰 그 보석이 있는 목걸이잖아요. 그걸 이제 할머니가 돼서 거기 이제 와서 거기다가 그걸 이제 없어졌는데 그걸 계속 평생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옵 하면서 던지잖아. 끝장면에 그죠. 많은 분들이 아우 어떻게 그랬을 거예요. 8545님은 타이탄이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참 짠했죠. 잭잭 하면서 막 찼는데 그죠. 아유. 그거 근데 메이킹 필름 보지 마세요. 깹니다 약간. 아 저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야. 얼음 떠다니는 그 얼음 붙잡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이어서 김형섭 씨가 번저비의 Always 청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아우 이제 번저비 할아버지 하셨네요. 실제로 작년에 손주를 봤다죠. 아주 그 모범적인 부부죠. 이 반찬 번저비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우린 이별했지만 난 항상 Always 널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2198님이 며칠 전부터 이 곡이 생각나서 들어야지 하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백디가 들려주시네요. 공연 보러 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오 무슨 공연 가세요? 꺄 선곡도 좋고 날도 좋고 백뮤지도 좋고 다 좋다 하셨네요. 공연도 보러 가시고. 6306님 빵집 앞 그냥 지나간 것만 같은데 제 손에 한알은 빵봉지가 들려있네요. 배가 좀 더 빵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빵을 사온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자, 임백천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1부도 좋은 노래와 여러분도 사는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2부에도요.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보죠.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여성 칸츄리 가수입니다. 캐리 언더우드가 노래하는 이 사람은 2005년에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우승하면서 데뷔를 했죠. So small이란 얘기인데 지금의 아픔은 언젠가 아주 작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세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진위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안성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 부근과 더 가서 인제 터널 일대로는 각각 작업 여파받아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이후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2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북광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용암 4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이게 뒷부분이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소음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노래가 왜 그러냐면 아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는 쓸쓸함을 노래한 거거든요. 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은 영국 밴드였어요. 오션 칼라 씬이 노래한 Up on the Downside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거 Up on the Downside 이거 직역을 하자면 내리막 위에 올라선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곡을 재밌게 했나 봐요. 이상옥 씨가 백디 모처럼 남편이랑 같이 들어요. 근데 신청한 음악이 안 나와서 남편 앞에서 체면 떨어졌어요. 지금 멸치국수로 달래는 중입니다. 다음엔 틀어주실 거야 하고요.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킵 해놓겠습니다. 김기창 씨가 백디 선곡 짱.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곡의 달인 임선달 PD의 선곡입니다. 저는 팝은 잘 모르지만 듣는 걸 좋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 내내 듣습니다. 유진영 씨. 그럼 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강명구 씨가 왜 팝 가사는 다 마음에 와닿는지. 오, 팝 가사가 들리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뭐 가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정서를 노래한 거니까 우리나 뭐 이를테면 뭐 세계 각국 어디나 사람의 정서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돌아서면 까먹는 거 이거 실감할 때 많죠 여러분들. 이를테면 냉장고 문 열고 감수 봐라 내가 왜 문 열었지? 뭘 가지러 왔지? 멍하니 서 있잖아요. 닫고 이제 돌아섰다 아 맞다 하고 다시 오고요. 어느 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백천아 불러놓고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냉장고 가면서는 우유 이렇게 되뇌기고 가게 되죠. 근데 우유 하다가 아이가 아빠 오늘 몇 시 나가? 물으면 어? 우유? 그렇게 대답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래요. 다행인 건 나보다 조금 더 빠릿빠릿하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 인백천의 백뮤직에도 인간 메모장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 모르겠는데 싶으면 생각나는 만큼만 보내세요. 우리 임선달 PD가 다 찾아냅니다.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하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배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이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게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

0: 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기타를 하와이 출신 싱어송라이터죠. 감수 봐라. 조 잭슨인가? 아, 잭 존슨이구나. 잭 존슨처럼 치네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치아구 이오르크가 노래한 Fine이란 Fine.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그 Fine입니다. Fine.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결국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근사한 노래였습니다. 이건 우리 저 임선달 PD 선곡이었고요. 그전 노래는 김은지 씨가 청하신 캐나다 가수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과 추억이란 노래인데 김수연 씨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김두연 씨. 아, 에버그린 좋다. 김수연, 김두연. 두 분은 어떤 관계실까요? 3703님. 에버그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강명구 씨도 힐링 그 잡채 하셨네. 조혜영 씨가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이 노래는 안다요. 홍정화 씨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예, 네, 그렇죠. 수잔 잭슨 목소리는 참 포근합니다. 따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백디햄. 안녕하세요. 백디햄? 백디. 1076님은요. 백디햄 안녕하세요.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 탁송기사입니다. 점심시간 놓쳤는데 마침 집에서 갖고 나온 소시지 발견. 꿀맛이네요. 음악이 좋아서 귀가 즐거워요. 목 막히실 것 같아서 수박주스 보내드리는데요. 집에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으면 발견 뭐 이런 얘기는 안 쓰셨을 것 같은데 그게 며칠 된 거면 괜찮나요? 그거 나중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날씨 더워집니다. 특히 차 안에. 그죠? 이주연 씨, 화장실 두 군데에 세제 뿌려놓고 침대에 누워 라디오 들으며 오락하다가 이제 청소하러 갑니다. 아, 귀찮아. 이주연 씨, 확 와닿네요. 아, 0519님, 백천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오늘은 백천님 의견이 듣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안무를 배우면 순서를 잘 외지 못하고 동작도 자꾸 틀려요. 단톡방에 올라오는 동영상 속의 제 모습에 의욕도 의지도 상실하게 되네요. 다른 분들한테 민폐만 드리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만 생각하고 계속 할까요? 제 나이는 5학년 8반입니다 하셨는데, 글쎄 어떤 댄스를 배우시나요? 아마 셔플 댄스 느낌 뭐 그런 거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저 기간에 따라서 이게 제 생각이 좀 다를 텐데요. 1년 넘게 이게 잘 안 해주고 민폐가 된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세요. 같은 걸 1년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소질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뭐 그냥 틀려도 내 운동한다, 뭐 재밌게 시간 보낸다, 이제 그런 생각, 레저 활동한다, 뭐 그러면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0519님, 제가 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네요.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3202님, 작년에 정년 퇴직하고 집에 놀다 보니까 아내 눈치가 보여 다시 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큰아이는 아직도 제 그늘에 있고요. 답답한 마음 달래려 간만에 낚시 와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방송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참여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저는 또 제 의견 물어보시는 줄 알고 사실 좀 겁났어요. 제가 아는 게 있나요? 아직도 제 그늘에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곤란할 텐데 참여하신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수박 주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이승훈 씨군요. 안녕하세요, 백천영님. 신청곡은 박진영의 Different Tracks예요. 이 곡이 저한테 특별한 이유는 작곡을 제 딸 유이지가 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오랜 시간 정성과 열정을 담아 만든 곡이라 아버지로서 하셨네요. 오. 박진영 씨가 물론 뭐 다른 그 가수들도 그렇지만 그 어떤 노래를 본인이 안 만들고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픽한 데는 굉장히 그 좋았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훈 씨는 아주 실력이 있는 딸을 네, 소유하신 분입니다. 유이지 화이팅! 네. 제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김은 씨가 할렘 디자이어 청하셨네요. 독일에서 활동한 영국의 유로댄스 남성 듀엣이죠. 런던 보이스. 도시의 화려한 그 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노래했고요. 이어서 스테이시 라티소우라는 그 13살 때 히트곡을 낸 천재 소녀 같습니다. 스테이시 라티소우의 Jump to the Beat라는 노래예요. 비트에 맞춰 뛰어, 리듬에 몸을 맡기라고. 그리고 이소영 씨 신청곡입니다. 쿠바 출신의 미국의 라틴 팝 밴드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콩가. 신나는 콩가 리듬에 몸을 맡기고 모두 함께 즐기자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 이어 듣죠.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스테이시 라티소의 Jump to the Beat,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콩가 들었습니다. 홍영미 씨가 콩가 들으시면서 콩가, 저는 홍가. 김순자 씨 역시 한쪽엔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한쪽으로는 손님과 대화하고 바쁘죠. 그래도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해서 좋아요. 음악 고맙습니다. 손님하고 갑자기 대화하다가 아니요 런던 보이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2481님이 스틱스 보우턴 드리버 신청하셨는데 만돌린 그 악기 소리가 맞나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 거기서는 리드 악기가 만돌린입니다. 그 타미 쇼우라고요. 스틱스의 기타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기타도 치지만 만돌린을 그 노래를 위해서 배워서 그걸 했다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려야죠. 이름 석자를 간단하게 알려주도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살포시 얹어서 사연을 주셔도 되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평일에는 쭉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축송을 불러드립니다. 9545님은 저희 남편 이순직 씨 생일입니다. 생일이지만 포도밭 일이 너무 바빠서 휴식도 없이 열일합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점점 더워지는데. 0298님 오늘은 우리 막내딸의 첫 생일이에요. 돌잔치는 지난 토요일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도 축하해 주고 싶어요. 아저씨 축하송에 우리 라유리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권윤미 씨는 조카 요요의 7번째 생일이에요. 대만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요요는 태명이고요. 이름은 천호윈이에요 하셨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0524님이 여기 부천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이미래 언니 생일이에요. 백디가 축하해 주시면 미래 언니가 행복해할 것 같아요. 미래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2639님은 내일 생일인데 오늘 생일송 부탁드려요. 경일 씨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축하송을 불러드릴게요.

내일은 경일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부용 씨가 백디 오랜만에 예전 그 이종환 DJ님의 밤의 디스크쇼가 생각나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에밀리 해리스의 Praising My Love 청하셨죠. 아, 에코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이 제가 이종환 씨 목소리로 그럼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오늘은 노부용 씨가 미국의 대표 컨트리 포크 가수죠. 에밀리 해리스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할 거예요. Praising My Love.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노부영 씨가 에밀리 해리스의 Pledging My Love 청해서 들었고요. 임미용 씨하고 9156님이 크리스 노만과 수지 카트로의 스탬블린인 청하셨죠. 백천오라버니 음악 학원에서 키보드, 드럼, 베이스 기타 등등 악기를 배운 원생들이 모여서 여자 밴드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요. 저는 보컬이고요. 멤버들 나이가 평균 60세시라고요. 옛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예전같이 노래가 안 나와서 좀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우 좋죠. 너무 좋죠. 네. 밴드 하시면은 정말 스트레스 풀리고 좋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이제 콘서트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초대해서요. 영국의 스모키의 밴드 그 리더죠. 크리스 노만. 그리고 미국의 여성 락커 베이시스트입니다. 수지 콰트라가 노래한 스톰블링 인. 우린 예측하지 못한 사랑에 빠져서 흔들려요 라는 노래. 그리고 김현아 씨가 왕페이의 몽중인 청하셨죠. 우린 왕비라고 표현하죠. 중경삼님 OST 몽중인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아주 명작이죠. 예. 원래 아일랜드 밴드 크랜베리스 원곡인데요. 그 몽중인에 출연했던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인 그 왕페이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광둥어 버전으로 부른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일까?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그 사랑의 설렘과 혼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성무 양조이 이 경찰로 나왔고요. 멋진 남자들. 또 마약 밀매 여성으로 임청하 왕페이가 그 패스트푸드점 직원으로 나왔잖아요. 언제 봐도 참 그 근사한 영화예요.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선곡 장난 아니네요. 와우 김기창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이윤아 씨가 안녕하세요 백디 요즘 시험관 시술 중인 사람입니다. 아우 힘드시겠네요. 배 주사 맞고 약 먹고 초음파 보고 하루하루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요즘 배 상태가요. 이러다 진짜 피멍이 다 모여서 포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힘든 날도 많지만 이렇게라도 웃어보려고요. 이야 참 이게 얼마나 힘드세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죠? 백뮤직 들으면서 오늘도 버텨봅니다 하셨어요. 윤아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 전합니다. 그 I Care About You란 노래인데요. 마일스톤이라고요. 영화 소울푸드 사운드트랙을 위해서 만든 리듬 앤 블루스 프로젝트예요. 멤버가 화려했죠. 베이비 페이스라든가 케이스 앤 조조

또 애프터 세븐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나는 너를 엄청 아끼는데 너는 나만큼 마음을 왜 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일스톤의 I Care About You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요. 인백천의 백뮤직 내일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안성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 방향으론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일대에서 5km 막힙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램프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홍지문터널 부근 정체도 사고의 여파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 면서 마포대교부터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서현이님께서요. 응디, 저는 16개월 된 딸을 키우는 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딸 낮잠 재우고 겨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10분 만에 깨서 결국 나중에 식은 커피만 마셨네요. 육아 시작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끝까지 마시는 게 소원이 됐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라디오 듣는 시간이 가장 큰 힐링 타임이래요. 감사합니다. 현이님 덕분에 제가 힐링을 했습니다. 아유,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죠? 행복한데 힘들어요. 맞죠? 그건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도 맞지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죠. 아이러니한 이 시간을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그리고 커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식지 않는 아이스커피로요. 커피 한 잔에 정신 번쩍 깨어보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 시작하면서 서연이님의 사연 읽어드렸는데 따뜻한 커피 한잔 끝까지 마시는 게 소원이 됐다고. 근데 참 신기해요. 낮잠을 참 잘 자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재워놓고 빨래 널고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그래서 재워요. 근데 마시려고 하면 깨요. 희한해요. 원래 잘 자는 애인데 내가 여유 부리려고 하면은 그걸 안 와봐. 어디서 엄마 여유를 부리려 그래? 커피를 마시려 그래? 저희 아이도 진짜 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뭐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희한하게 그 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귀신같이 알고 깨요. 엄마 커피 마시려고? 이런 표정으로 눈을 번쩍 떠요. 결국 식은 거 먹습니다. 아, 그날 따라 근데 왜 그렇게 커피가 빨리 식어요? 아이스 커피로 바꿔서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7057님께서 응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울지 않고 들어갔어요. 이런 일 하나에 울컥울컥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아, 어린이집 처음 보내면 운다 그랬죠? 아, 이게 낯가림이 시작되는 게 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앞에 그냥 마실 나갔는데 어떤 분이 아유 이뻐라 하면서 이제 다가왔는데 와, 저 그렇게 크게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우와 이러고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오, 저도 처음 봐서 저도 당황하고 그 지나가시던 이모님도 당황하고 서로 당황해가지고 아, 애가 낯을 많이 가리나 봐요. 이러고, 아, 저도 몰라요. 처음 봐가지고 이러면서 아, 그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린이집 가는 것도 무서워한다던데 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상큼한 오늘님께서 육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가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모든 번뇌와 고민이 사르르르 사라져요. 이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아는 고충이자 행복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죠, 맞죠. 웃어주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자, 우리 아이들의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1부는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는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찾아옵니다. 저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타!
1: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입니다. 6745님께서요. 저는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개인 택시를 운행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습니다. 방송이 지루하지 않아서 정말 좋네요. 저는 결혼 25년 차 남편인데요. 중전마마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 아내와 그런 아내를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 그럼 저는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요. 저희 아내 이경화에게 남편 김영기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니,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보통 뭐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난 다음 생에도 만나도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 아 정말 난 아닌데 라던가 뭐 아 진짜 나도 그래 뭐 라던가 뭐 그런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나가라는 말이 근데 또 잠시 나갔다 들어오지요 하면서 너무 해맑게 아,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아유, 이영숙님께서 응디 대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이 올해부터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이네요. 딸아 야식 좀 제발 그만 플리즈. 그 자취하면요 막 시켜먹게 돼요. 이 뭐 이게 참 집에서 해먹는 것도 쉽지 않고 재료를 사놔도 이걸 쓰고 나서 남은 재료 있죠.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섞여서 냅비니까 그냥 시켜 먹는 거죠. 쉽게 간편하게. 그리고 꼭 그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외로워서 그런가? 꼭 그렇게 먹게 된다. 저도 자취 시작했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 있죠. 살 빼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걱정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 있으면은 금방 빼긴 할 텐데 그 방치해놓으면은 진짜 계속 더 찌거든요. 한 번 찌기 시작하면 끝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잘 어머니께서 계속 잔소리로 살 빼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희재의 짠짠짠, 박현빈의 대찬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김희재의 짠짠짠, 박현빈의 대찬 인생이었습니다. 7057님께서요. 응디, 심심해서 휴대폰 사진 정리하다가 셀카 수십 장을 삭제했는데요. 삭제하고 나니 또 아까워서 휴지통을 뒤적여서 복원하게 되네요. 사람 마음 참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 사진은 네, 진짜 뭐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포즈로 계속해서 반복돼 있는 거 그런 것만 정리해야지. 심지어 막 눈 감고 있고 웃긴 표정 짓고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정리는 잘안 하는데, 그런 사진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은아님께서, 응디 며칠 전에 점심 먹고 동네 산책을 하는데 자꾸만 길고양이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수행비서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선택받은 기분, 응디 아시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계속 따라오는 애들. 아니, 또 인사는 했죠. 인사는 했겠지. 응. 뭐 지나가다가, 아유, 안녕.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탁, 이제 이러면서 째려보죠. 그러면은, 아, 하면서, 어디요? 어디 살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들만의 뭐 언어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갈게 이렇게 하면 갑자기 슬금슬금 옆에서 뭐 이상 기분이 들어서 보면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는 먹는 척하면서 이거 먹을래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 척하면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러면 뭐 어떤 애는 또 배를 이렇게 확 까가지고 보여주고 어떤 애는 계속 경계 모드로 쳐다보고 있다가 또 가면 또 따라오고 또 가면 또 따라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아보는 거지. 자기 좋아해 주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이영주님께서 응디 다이어트 69일 차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도 뛰고 비 오는 날에도 뛰었습니다. 응디 방송 들으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4kg이나 빠졌어요. 저도 응디처럼 예뻐 보렵니다. 우와, 4kg 빼기 힘들 텐데. 오, 아 이거 진짜 이 유산소가 참 이 유산소만큼 사실 잘 빠지는 게 없기는 해요. 계속 생각 없이 뛰고 생각 없이 걷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먹은 만큼만 움직이면은 살이 찔 일이 없을 텐데 참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잘하셨어요. 오, 다이어트 화이팅. 성공하면은 또 알려주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지의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김태현의 고고고 뚜띠의 짝짝짝.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아, 자기야. 아, 진짜 큰일 났어. 아,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내가 부장님 험담하는 걸 부장님께서 직접 듣고 말았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야.

0: 지금 이럴 때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우리 지금 야근해야 되는 비상사태예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야근하는 거 각오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저도 알겠습니다.
3: 그리고 화장실에 모인 직원들.
0: 아, 진짜 우리 부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회사 상황이 급한 건 알겠어요. 아,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진짜 최꼰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자료. 아유, 뭐 당장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2: 아,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아,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방식이 완전 구닥다리다, 구닥다리. 워라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역시 최꼰대 별명 그대로야. 완전 딱이라고요.
0: 아, 잠깐만. 지금 화장실에 우리 둘만 있는 거 맞죠? 혹시 최꼰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지?
2: 없어, 없어. 에, 내가 아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하자고요.
3: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0: 내가 있었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근데 최꼰대가 누구야? 그게 바로 난가? 부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까부터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최꼰대가 누구냐고. 난가?
2: 아니요. 아, 접니다. 저. 제 별명이 최꼰대거든요.
0: 아 그래? 근데 자네는 김씨인데? 김씨인데 왜 최꼰대야? 최씨는 내가 최씨인데 말이야. 아무튼 알았네. 나 먼저 사무실로 가보겠네. 더 이야기하다가 오지.
4: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아, 대박 망했다. 아, 자기야, 나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떡하지? 아, 제발 좀 알려줘. 플리즈.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유미리의 지몬미였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험담을 하고 살잖아요. 누구나 마음에 안 들면 뭐 끼리끼리 만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마음 맞으면은 뭐 누구 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건데 사실 그 사람한테 안 들켜야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디서 뭐 끝나고 그냥 뭐 어디 호프집이나 가서 뭐 그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험담하다가 그 칸에 부장님이 그 욕한 사람이 딱 있었어. 우리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영화 속에서는 문 열고 안 나와. 그 안에서 듣고 부글부글하고 끝내지. 근데 이분은 나오셨어.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최군대입니다. 이렇게 돼. 최군. 자는 김씨인데. 내가 최씨인데. 눈치 주는 거지. 7937년께서. 사연 듣는 제 심장이 콩닥콩닥. 사실 직장인분들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잖아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험담하다가 큰일 난 적 다들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저만 있다고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들 있다고요. 아, 전 직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직장이고 프리랜서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건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그 험담한 거 있죠. 결국은 그 당사자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귀에.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알게 돼요. 얘가 욕했다는 거를. 누군가가 자기 욕을 했다는 거를 누구 입을 통해서든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의 욕은 안 하는 게. 2451님께서 저는 예전에 직장 상사 험담을 남자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험담의 주인공인 상사분께 보낸 적이 있어요. 어머머 세상에. 실명까지 떡하니 적혀 있어서 핑계를 댈 수도 없었죠. 그 이후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 눈치 보고 신경 써요. 그리고 험담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랍니다. 맞아요. 그냥 험담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험담을 하고 싶으면 정말 관련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친구 예를 들면 여자친구 이렇게 멀리 나가서 그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멀리 나가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잠깐 그리고 좋은 말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끝내야 돼요. 이것도 헷갈려.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욕하다가 진짜로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진짜 저도 메시지를 잘못 보낸 적은 있는데 막 욕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그 뭐 앞에 대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떠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헷갈리고 그냥 보내게 되더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어떡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근데 이 사연자분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냥 뭐 절대로 언급하지 말고요. 눈치 보면서 잘잘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잘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야죠.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박다혜 이소나의 목포행 완행열차 그리고 나태주의 인생열차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박구윤의 뿐이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진부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대관령 7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남청주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기권에서는 안성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더 가서 안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막힙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론 홍제문 터널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이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영탁 김연자의 주시고였습니다. 뚝뚝 여러분, 빛나는 트로트에서요 공연 선물 준비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나아갔던 새 특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헤이그에 가실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만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때요 가실 분의 성함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공연 보실 날짜는요 6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서울에서 공연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4일 일요일에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중 두 분 뽑아서 티켓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기획사에서 개별 연락 드릴 겁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굴빙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9452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오래 다닌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은 못했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네요. 가끔 서글퍼집니다. 응지는 이런 기분 모르겠죠? 김충은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신청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리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 다닌 직장을 퇴사하는 마음은 저도 나중에 느끼지 않을까요? 혼자 지내서 외로운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운 마음은 저는 아마 모르겠죠. 저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외로운 마음은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혼자 있게 되면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서글픈 노래를 들으면 또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그만큼의 또 나이가 든 만큼 또 아름다운 것도 있으니까요.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761님께서 응디 안양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경필이 형님과 모든 기사님들께 힘내라는 응원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함께 듣는 반짝이 분들께도요. 우리 모두 꽃길을 걸읍시다. 윤수연의 꽃길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필이 형님과 모든 기사님들. 힘내시고요. 네. 안양에서 또 마을버스 기사님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좋은 길을 또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올게요.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그리고 윤수연의 꽃길.

걱정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야, 그게 무슨 걱정이야. 넌 팔자도 편하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꺼내놓은 이야기에 별거 아니라는 듯, 그거 말고도 힘든 일은 많다는 듯 반응하지 말자고요. 응디는요, 오늘 최대한 후끈후끈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고요.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은디와 반짝이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기 속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걱정, 하소연,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한상윤님께서, 응디 저희 장모님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다른 건 다 잊어가는 중이신데요. 제가 화요일에 쉰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를 오매불망 기다리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찡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장모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저를 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장모님께 오래오래 효도할 수 있도록 제 옆에 계셔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엄마, 셋째 사위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떠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응디, 이 말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나네요. 장모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위가 오셨어요. 참, 장모님께서도 다른 건 다 잊어도, 그죠? 우리 사위, 아들 같은 사위가 오는 날은 잊지 않으시고 계시나 봐요. 이 참, 뭐 낳아줘야 꼭 부모가 아니라고, 그것도 키워줘야 꼭 부모도 아니라고, 이렇게 엄마처럼 모시고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장모님께서는 또 이쁘고 고맙고 또 우리 사위가 얼마나 소중하실까. 에이, 지금 많이 찾아뵙고요. 시간 많이 보내세요.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이런 사위가 있다는 게. 조경희님께서요. 응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3명이 모였는데 중간 장소인 일산에서 모이게 됐죠. 한 명은 집이 인천이고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요. 다른 한쪽 친구는 김포 쪽에 살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파스타 집에서 1차로 먹고 2차로 커피를 마시고 나왔더니 어느새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두 친구의 남편들이 다 데리러 온 거예요. 기사님처럼 주차를 해놓고 아내를 기다리다가 헤어지자마자 슝 태워서 집으로 가는데 결국 저만 홀로 남게 되었죠. 버스를 타야 하나 지하철을 타야 하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은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지금 퇴근길이어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해. 택시 내가 줄 테니까 그냥 택시 타고 와. 하, 그래요, 응디. 퇴근길엔 차가 막히죠. 그리고 퇴근을 하면 누구나 피곤하죠. 압니다. 아는데요. 근데 그냥 서운합니다. 응디는 자상한 남편이 데리러 오겠죠?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또 저한테 이게 티나요? 이게 제가 여기서 예 저희 남편은 자상해가지고 데리러 와요 이러면은 또 얼마나 또 저를 물고 뜯고 하시려고. 아니 데리러 오는 날도 있고 안 데리러 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길을 잘 들여놨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뭐 나 다리 아픈데 데리러 오면 안 돼? 하면서 애교도 좀 부리고 에? 좀 데리러 오는 습관을 조금 들여놨으면. 근데 여기 이렇게 알아서 잘 다니시니까 남편분은 갑자기 데리러 오면 아 뭐야 알아서 택시 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남편분들은 그 친구분들이 이게 다 해놨겠지. 어? 친구들 오는데 남편이 나를 딱 데리러 와서 내가 딱 자기 차를 타고 딱 가는 그림이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놨겠지. 미리 다 이렇게 해놓는데 계획을 짜놓는데 우리 조경희님께서는 그걸 마치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그거 뒤늦게 말해보면 뭐예요. 비교한다 그러고 기분이나 상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 만나기 전에 미리 그날은 나 꼭 데리러 와야 돼 하면서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그날 나 좀 이렇게 기 좀 세워줘 이렇게 어? 그렇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속상했겠다. 다른 친구들은 남편 차 타고 싹 가는데 나는 택시 잡아야 되나 지하철 잡아야 되나 갑자기 막 다리도 아프고 막 피곤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참 이 만날 때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 건데요. 아까 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의 사연을 보내주셨던 한상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장윤정의 버팀목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수희의 너무합니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장윤정의 버팀목,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반짝이 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요.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있어. 다음 사연 만나보죠. 이경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함께 있을 땐 몰랐습니다. 늘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엔 사람들 만나러 다녔던 우리 남편. 그때는 너무 짜증나서 화도 많이 났었는데 멀고 먼 하늘나라로 떠나고 난 뒤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바빠도 좋고 집에 없는 날이 많아도 좋았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알게 됐어요. 외롭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아이들이 저를 챙겨준다고 해도 외로움의 사무침은 감당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아이들을 보며 힐링을 하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제 얼굴은 생기를 잃어가고 자꾸만 무표정해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세월 지나면 조금씩 잊혀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할까요? 저를 찾아오는 슬픔을 모른 척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디와 반짝이 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응원 대신 그냥 따뜻하게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럼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근데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 하기는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약속 갔다 오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막 밉다가도 그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래도 옆에 있는 게 참 좋지라고 생각을 해요. 없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로 이렇게 되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박PD님께서요.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거든요. 제목은 당신 사랑 안고서 나 잘 살아갈게요 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 사랑 안고서 나 잘 살아갈게요. 송 듣고 왔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고 있을 겁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안성훈의 시절 인연, 그리고 임영웅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성훈의 시절 인연, 임영웅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듣고 왔습니다. 손 한번 잡아줘요. 계속해서 반질분 사연 만나볼게요. 이정숙님께서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중국에서 지낼 때였어요.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저보다 6살 많은 언니가 있었죠. 타지에서 알게 된 사이라 그런지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가족 모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 언니는 저희 아들보다 두 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벌써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손주를 보았고요. 우리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저랑 친하게 지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를 한번 하면 기본이 30분이고 길게는 몇 시간씩 하는데요. 통화의 대부분이 손주 얘기예요. 그리고 채팅으로 손주들 사진을 계속 보냅니다. 귀엽다,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에게 보낼 음식을 하면 어김없이 그 사진들을 저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 찍어서 저에게 보내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주 찍어서 보내니까 그 언니가 밉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더라고요. 저는 이 언니가 현명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제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자꾸 마음이 못생겨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속상하네요.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이소. 그렇죠. 이게 자랑도 계속 들으면 짜증나죠.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 이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냥 그 정숙님한테

때뿐만 아니라 그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아마 손주 사진을 돌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 주변에서 손주 자랑할 때마다 그냥 아,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 이랬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어떡하면 좋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막 이쁜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사진들, 음식 사진 뭐 이런 거 보내면서 약간 그런 게좀 낙이신가 봐요. 뭐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너무 그 자식 자랑 막 하고 막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러면은 뭐 자식이 없거나 손주가 없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자랑하면 불편해하니까 자제하라고 이미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아 이게 그내 눈에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또잘안 되더라고요.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할 거야. 너 싫었던 거야? 뭐 이러면서 기분 팍 상하지 또. 근데 또 리액션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 리액션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막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이러면서 뭐 그냥 그래 그러네 이러고 나 지금 바빠서 이러면서 한 번씩 조금 불편한 감을 보내주시면은 또 이분이 현명해서 좋았다고 하니까는 좀 눈치껏 덜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손 한번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불멍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띄워드려요. 문희옥의 평행선, 김수찬의 흥부가 언제?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토너 패드 씁다꾸 참 메디힐 토너
1: 패드.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홍지윤의 뜬 소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서강대교부터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터널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증평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무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천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서양양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인제터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소리를 내민 적이 있으십니까?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제 버튼을 누르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소비 심리는 날씨의 영향을 꽤 받아서 햇빛이 길어질수록 지갑을 더 길게 연다고 합니다. 참 다행인 건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아, 괜히 샀어 하고 후회하는 일은 또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조금만 좋아도 모든 일에 너그러워집니다. 오늘이 나에게 참 별로다 싶은 날이라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오후의 기운을 바꿔봐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핫지와 TJ의 장사하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살 때, 뭐를 구입해야 할 때 계획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충동적인 편이신가요? 저는 가끔은 충동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물건을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할 때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물건을 사용하는 즐거움보다 구매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더 재밌어서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새로움을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쌀 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기분 전환? 해보고 싶다 싶을 때 요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소비 심리는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는 얘기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또 햇빛이 길어질수록 지갑을 더 길게 연다고 합니다. 아, 요건 또 모르고 있었네.

0: 이거 내 얘기인가 하고 계시다면 뭐 샀는지 저한테도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은숙님, 충동 구매하면 저입니다. 아, 우리 은숙님도 충동 구매 전문이시군요. 전문가야, 전문가. 그리고 정승기님도 오셨습니다. 어, 지금도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계셨어. 우리 승기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 나네? 이러면서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또 김주원님은 홈쇼핑을 볼 때마다 가슴 조마조마하고 구매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채널도 못 돌리겠고 이런 사람 저 말고도 많겠죠. 많을 듯한데요. 그리고 강은옥님도 한 말씀 보태주셨습니다. 문자 좀 볼까요? 일하다가 잠깐 틈날 때 폰을 들여다보며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걸 결제하고 있답니다. 아휴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의 사연을 먼저 만나봤는데 이 충동적인 쇼핑? 충동구매? 어느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신 듯하네요. 잠시 후에 이 본다방에서 여러분들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또 오늘 충동 구매한 게 있다면 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저기 구석에 보여요.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7916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뿐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자 폭탄 만들러 왔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문자 폭탄을 맞고 싶어요. 우다다닥. 감사해요. 우리 7916님.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나른한 오후예요. 나른한 오후야 커피 한 잔 생각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문자 폭탄 일주해 주셔서 우리 7916님 감사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저 이번에 힘을 내야겠습니다. 우리 7916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콩디. 부산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저희 큰딸이요. 대학생인데 영어 에세이 공모전에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96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릴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이번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첫 문자에 도전을 해봅니다. 첫 문자야? 도전하셨죠? 감사해요. 너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278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고 1960님의 문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아, 우리 강 작가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칼국수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84님 지금 배추 겉절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아삭아삭하고 맛있겠다. 칼국수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재료 넣고 맷돌로 돌리는데 덥습니다. 맷돌로 직접 돌리세요? 오늘 결혼 30주년도 축하해주세요. 박정관, 박희영 사연 나오면 남편한테 이벤트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결혼 30주년도 저희 이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똑똑 이번 언니와 함께하는 커피 시간 맞나요?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느림보 청취자입니다. 본 방송 시간에는 일하느라 못 듣고요. 밤 12시 재방송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밤에 재방송을 매일 들어. 오, 너무 이쁘다. 처음에는 12시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시가 본방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인사를 해봅니다. 6016님 생방송은 오늘 처음 라라랜드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분에게 캐러멜 마끼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도 밤 12시 재방도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오수미님, 콩디, 콩디는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저 잘 챙겨 먹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잘 챙겨 먹어요. 회사 동료가 비타민을 권해줘서 먹었는데 신기하게 피곤함이 가시네요. 플라시보 효과는 아니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수미님, 비타민C 저는 3천 먹어요. 지나치면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비타민C 3천을 먹은지는 진짜 꽤 된 것 같아요. 6637님 외근 나왔다가 참지 못하고 길거리 분식집에서 떡볶이 순대를 먹었습니다. 아, 정말 강력하게 꼬시는 먹거리 중에 하나죠. 정말 꿀맛이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꿀맛이었어. 콩디도 분식 좋아하실까요? 6637님 보내주셨는데 이 정크푸드 정말 매력있죠. 근데 웬만하면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맛있잖아 이거. 김세희님 대학생이에요.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 치르고 드디어 종강했습니다. 어우, 종강했어. 속 시원하겠다. 시험 자체는 뭐 무난한 듯 싶네요. 어우, 굉장히 시크합니다. 종강의 기쁨을 누려보겠습니다.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세희님에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신은주님, 콩디 안녕하세요. 신은주님이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한 것 같아서 얼마 전 시누이가 준 늙은 호박을 잘라서 호박죽이나 끓여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다가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치워놨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남편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며 앞집과 위층에 한 그릇씩 갖다 줬더니 저보고요 복도 많아서 자상한 남편 만났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크, 드디어 뒤늦게 남편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신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손가락 베인 데는 괜찮으세요? 이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남의 편이 해준 호박죽이라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호박죽 맛있는데 달달하니, 그쵸? 그리고 3211님이 주셨어요. 경북 김천에 사시네요. 12명의 멤버가 샤인머스켓 알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는 시간이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언니들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 이분이 여기서 강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주 알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뽀니 언니, 저는 엄마랑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꽃 보러 갔는데 꽃이 없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집도 문 닫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딜 가셨길래? 오늘 아주 안 풀리는 날인가 봐요. 라라랜드로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습니다. 0278님이 주셨는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은 오늘 문을 열었으니까. 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새싹입니다. 새싹이야. 많이 좀 똑똑 두들겨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수영장 갔다가 점심 먹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뭐든 다 있는 거기 가서 쇼핑 좀 하고 집에 왔습니다. 좀 피곤한데 라라랜드 들으면서 쉬어갈게요. 6288님 보내주셨어요. 이쁜 거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1806님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처음 우리 새싹들이 많으시네. 오랜만에 휴가인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겨울옷 정리, 이불 빨

빨래, 집안일 한참 하다가 이제 쉽니다. 휴가여서 본방사수 해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느낌표 쫙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806님에게도 오늘 힘드셨죠? 이불 빨래하기, 집안일 한참 하다 보면 너무 지칠 거 아니에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5님 듣기만 하다가 첫 문자를 보냅니다. 이분도 첫 문자네. 엄마랑 청도시장 갔다가 옥수수, 대추, 다슬기, 쑥떡, 된장 사왔습니다. 맛있는 거 죄다 데리고 오셨어. 한숨 돌리며 쑥떡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쑥떡 너무 맛있죠. 항상 감사합니다. 저 이분이 감사하죠. 6735님 쑥떡 먹으면서 체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은경님이 충동구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뮤직매직의 주제가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이거든요. 그 시간에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은경님 문자 잘 받았고요. 김경수님, 장인애님, 김운숙님, 정영자님, 최은정님, 그리고 우리 정환님, 강은옥님 많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제는 너무 든든해요. 고애경님도 라라랜드님들 반가워요 하시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고 김두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귀래님 운동 왔습니다. 보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귀래님 감사합니다. 김주원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도 충동구매 또 문자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주원님의 사연을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이렇게 두 곡이에요.

많이 많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주제는요,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놓고 왜 샀지? 했던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구매는 충동적이었지만 잘 샀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공템, 뭐 후회템, 망한템, 추천템 다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오늘 컵빙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구피의 많이 많이 오늘의 마법송이에요. 뮤직 이즈 매직.

백선미님, 저는 오늘 곱창김과 야채를 잔뜩 샀습니다. 하셨어요. 뭐 곱창김, 고소한 맛과 또 풍미가 아주 진하죠. 우리 선미님은 추천템을 고르신 것 같고, 김동현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전기 자전거 사서 그냥 현관 앞에 두고는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는 그냥 두고 안 탄다고

아내한테 잔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김동현님. 후회템, 망한템에 좀 가깝네요. 그리고 권영재님.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 멘트 나오면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충동 구매하여 잔소리 대마왕 우리 와이프한테 욕 먹습니다. 충동 구매하면 우리 와이프 당근에 판매합니다. 우리 권영재님 입장에서는 망한템이고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 성공템인데요. 당근에 팔고 또 머니 in my pocket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지원님, 충동 구매는 아닌데 며칠째 보고 있는 이 이쁜 언더웨어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콩디 살까요 말까요? 사자. 며칠째 보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데리고 와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지원님 오늘 사자. 그리고 우리 천은경님은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스타일이기보다는 계획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원님도 이 홈쇼핑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보내주셨고 한상유님 충동적으로 60만원짜리 러닝머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빨래 거리로 사용하면서 어머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셔야지. 이거 사놓고 빨래 거리로 이렇게 고급 빨래 거리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주성경님 저는 식품 건조기입니다. 과일 말려 먹고 싶어서 샀는데 선반에 처박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우리 주성경님 일단 사긴 샀는데 이것도 거의 망한 템에 가까운 그런 거네요. 식품 건조기. 그래도 한번 써보시면 간식으로 먹기 좋을 듯한데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니 다이어트 하려고 오트밀 잔뜩 샀는데 맛이 없습니다. 도저히 손이 안 가는데 괜히 샀습니다. 콩디 먹을래요? 이거 오트밀 그 뭐지? 미숫가루랑 섞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봤지? 나는 이 오트밀 좋은데 우리 925님 건강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왕 산 거니까. 저는 예전에 그 오락실에 오락기기 있잖아요. 그거가 될 듯 말 듯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오락기기를 충동적으로 구매해놓고 밑에 창고에다가 놓고 1시간 반씩 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서 로봇 청소기 충동 구매했는데 몇 개월 못 쓰고 창고에 있습니다. 이거 엄청 똘똘한 아이템이에요. 로봇 청소기 깔끔하시니까 가만있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로봇 청소기를 충동 구매했는데 깔끔한 제 성에는 안 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치우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로봇 청소기 청소해 하고 돌려놓는 것도 깔끔하고 괜찮은데 잘 치워주던데 3521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람난 여자 투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더 엿보겠습니다.

0: 우리 난다요 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한때요 한자 공부 좀 해보겠다고 난텐도 마법 천자문 사서는 매일 하고 며칠 해보고 아이의 게임기로 전락한 추억이 있습니다. 크, 아우, 추억의 아이템이다. 난텐도. 그리고 김장무님, 아내를 위해 안마의자 사줬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아프다고 안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 난감해요 하시면서 난감해. 저희 집에도 이 안마의자 구입했어요. 꽤 오래전에. 아우 저걸 쓸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걸 쓸까? 그랬는데 어우 저희 집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그래도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하나 치리님 주식 650만원어치 충동적으로 샀다가 완전 망했어요. 요즘 모든 슬픈 노래가 제 노래 같아요. 모든 슬픈 노래가 우리 공하나 치리님 노래 같아. 슬픈 노래 틀지 마요 콩디 하시면서 어우 눈물이 날 것 같은가 봐요. 슬픈 멜로디의 노래를 틀어드릴까 봐 눈물 펑펑 흘리시라고 완전 망했어. 우리 공하나 치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관섭님. 친구가 캠핑 사진을 보내서 충동적으로 텐트, 테이블, 외건 등 캠핑용품을 샀는데 딱 한번 가봤습니다. 아, 이 캠핑, 그 캠핑 장비들 참 충동 구매하기 딱 좋죠. 다 사고 나서 아,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왜 샀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기에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 하나네요.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뒷정리도 힘들고 결국 캠핑은 다 갖춰진 카라반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캠핑용품 창고에 있습니다. 정관섭님 이런 것까지 사봤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좀 문자 보겠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해서 산 주름 펴는 다리미요. 이거 사놓고 한 번 쓰고는 안 써요. 주름은 펴지긴 하는데 쓰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633님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쓰려고 충동적으로 없어요. 카페를 하실 것도 아닌데 충동적으로 업소용 커피 머신을 사놨습니다. 이거 꽤나 비싼데. 자격증도 아직 못 따고 요즘 속이 쓰려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나는 이걸 왜 산 걸까요? 하시면서 9633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524님 너튜브 보다가 빠져서 충동적으로 금속 탐지기 산 적이 있습니다. 크크 써보겠다고 들고 나가서 찾은 거라고는 병뚜껑, 썩은 캔, 못 등등이었습니다. 동전 하나 못 캐보고 중고 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시면서 6524님 보내주셨어요. 청소기가 가볍다며 광고를 그렇게 대해서 샀더니 가볍기만 하고 흡입력이 약해서 처박아뒀습니다. 물걸레랑 같이 청소해 준 데서 편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아 정말 내 손모가지는 참 쓸모없는 손모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2562님도 보내주셨고 화장품 가게에서 산 팩트 피부톤에도 안 맞고 향도 별로예요. 직원 추천으로 홀린 듯 샀는데 별로였습니다. 하시면서 화장품 이렇게 홀려서 살 때가 있죠. 설명 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 싶어서 혹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아 이거를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우리 강은하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팩트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는 24호, 25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셨어도 피부에 발랐을 때 뜨지 않고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좀 밝은 색이거나 좀 진한 색을 반대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우리 강은아님 손에 쥐어진 듯합니다. 저는 요리책 34권 시리즈로 사서 한 번도 안 펴보고 그냥 있습니다. 아우, 탐난다 이거. 34권 요리책 시리즈. 저 이거 잘 볼 자신 있는데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시면서 이정옥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광고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9: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뭐니 해도
12: 6765님, 남편이요. 직구로 산 20만원짜리 트램폴린이 집에 있습니다. 일명 방방이라고 하죠. 물 위에서 쓰는 거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충동적으로 사더니만 참. 한번 딱 펴고 좁은 베란다에 세워놨는데 볼 때마다 천불이 납니다 하시면서. 이 아이들 놀이로 인기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기에도 좋은데. 아이. 실내 점핑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물 위에서 쓰는 거라 그쵸,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겠어요. 천불이 조금 나신다고 문자 주셨고. 민재영님, 와플 메이커요. TV에 나오는 거 보고 충동 구매했다가 한두 번 구워 먹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씁니다. 와이프한테 혼은 더 물어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충동 구매는 남성분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잔소리를 좀 들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풍님, 저는 어릴 때 마음껏 못 사본 스티커 충동적으로 원 없이 사고 있습니다. 이 여행용 트렁크에다가 붙이려고 사는 그런 스티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옷에다가 뭐 공책이나 이런 데다 붙이는 스티커일까? 저는 이 옷에다 붙이는 패치 정말 좋아하는데, 충동구매 잘하는데. 이윤태님, 택시기사인데요. 크리스마스 산타 옷을 충동적으로 샀습니다. 산타 옷 입고 손님들께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다고요. 오, 낭만적이시다. 1년에 한 번씩 입는데 손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성공 아이템이네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저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충동구매 한 거죠. 12월 되면 30일 동안 모양이 다 다른, 색깔이 다 다른 크리스마스 산타 옷을 입고 다닐 거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사서 램프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기억도 있고, 실제로 이 옷들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입으려고. 이윤태 님이 보내준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김장훈의 산호라면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정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원릉분기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묵동나대목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만 2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3km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도 문학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이후로 문학부터 남동까지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막히고 더 가서 남동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정재훈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많이 힘든데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님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신나고 활기찬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느라 참여는 잘 못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잘 듣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 정재호님의 목소리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재호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님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신나고 활기찬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잘 듣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재호님이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순수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호님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팔목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0: 제가 인천에서 마트 배송 일을 하고 계시다는 우리 재호님 팔목에 비즈 팔찌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라방 따뜻함 순수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누나 맞는 거죠? 우리 안희로님이 콩디가 누님 맞을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근데 콩디가 누나 맞죠? 하시면서 재호씨 진짜 콩디가 누나 맞는 거죠? 라고 3737님 보내주셨어요. 제 목소리는 이렇게 천방지축이고 우리 재호님 목소리는 굉장히 쫙 깔려있는 그런 목소리라 좀 점잖한 그런 색깔을 지니고 있는 목소리를 지녀서 그런지 진짜 이거 내가 누나가 맞는 건가? 저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재호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소영님 아유 라방 참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참견 안 할 수가 없어? 목소리부터 엄청 성실하고 그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배송일 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여름이 진짜 힘들죠.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누나 하는데 내가 왜 설레일까요? 우리 고혜경님이 설레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파이팅이라고 또 격려 메시지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두루두루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미정님도 우리 재호님 늘 안전운전 하시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현모님은 옆집 삼촌 라방 같았다고 굉장히 편안하게 와 닿았었나 봐요.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또 알려드려야지 제가 문자 폭탄을 바다다닥 맞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운전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플리예요. 운전하면서 들으면 아주 딱인 노래들 너무 많죠.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시원하고 달달한 사랑이 가득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수박이 섞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가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으면 뭐 딱인 노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539님 그리고 김은실님, 브레이브걸스의 운전할 때는 역시나 운전만 해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나갑니다. 운전만 해.

고명환님, 차 타고 달릴 때 이 노래죠. 클론의 도시 탈출. 그래, 도시 탈출 한번 해보자. 1361님, 공대 저는 클론의 도시 탈출이요. 5300님, 클론의 도시 탈출. 이 노래 들으면서 달리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뻥 뚫리는 그런 기분 느껴볼까요? 클론이 노래합니다. 도시 탈출.

윤성년님 진짜 신나요. 3740님 코요태의 순정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면 스트레스 싹 날아가요 하시면서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코요태의 노래 순정 들으면서 우리 스트레스 좀 날려볼까요?

이 노래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최고입니다. 느낌 알지요? 콩디 하셨습니다. 알지 알지. 조화금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오늘 봄플리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플리로 찾아갔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클론의 도시탈출, 코요테의 순정, DJ DOC의 Run To You였습니다.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신나요 하시면서 2723님 보내주셨고, 우리 0101님 어떡하지? 들려주신 노래에 저도 모르게 과속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카메라 사진 받게 됐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찍힌 거 맞아요? 아, 이거 참말로. 사마나73님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이랑 차 타고 퇴근 중인데 신랑이 너무 좋아해요. 콩디 하시면서 크크크 보내주셨고, 착한

생각님, 저는 운전할 때 SG 워너비의 라라라.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흥얼거리기 좋은 멜로디와 쉬운 가사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합니다. 맞아, 맞아. 저 이 노래 한 몇 년 전인가, 4, 5년 전에 부산 아닌가? 부산인가 아닌가? 무슨 바닷가였어요. 아무튼 바닷가 가서 그때도 그 번개로 여행 갔었을 텐데 밤에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노래를 탁 틀고 혼자서 그 모래 위를 휘저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그리고 택시 기사입니다. 3313님 운전할 때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가 아주 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운전 경력 30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운전하면서 김건모 스피드 많이 들어요. 성영화님도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8738님 학원 스쿨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학생들이 차량에 탑승하면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진님, 저는 운전할 때 창문 닫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해서 소찬이의 Tears 여러 번 재생합니다. 듣고 싶어요. 김희진님, 어우 노래 잘하시나 보다. 몇 번씩 이 노래를 재생하고 따라 부르신다고요? 저는 이 노래방 가면, 지인들하고 노래방 가면 마지막 곡이거든요. 이 Tears 이거 한 곡 부르고 나면 목이 팍 쉬죠. 팍 쉬어. 그럼 우리 안여사가 압니다. 너 노래 그거 또 불렀니? 소리 질렀니 하고 그 정도로 오기시는데, 우리 희진님은 끄떡 없는 모양입니다. 송보라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프로 운전러입니다.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신나는 곡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임기희님,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고속도로 달릴 때 들으면 더 신납니다. 과속은 금지. 그러니까 과속은 금지인데 오늘 딱지뗀 분도 계시잖아. 0101. 그리고 8948님 버즈의 여행을 떠나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지영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꽉 막힌 도로에서 들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 진짜요? 막힐 때 한번 이 노래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최고예요. 최지영님,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요즘 틈만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엄마의 생신날, 엄마가 내게 받고 싶어한 생일 선물을 열심히 챙기는 중이다.
1: 어, 딸, 엄마 숙자 이모랑 마트 왔어. 숙자 이모가 엄마 오이 냉채 해준다네. 어, 딸, 엄마가 보낸 미숫가루 다 먹어봤어? 먹을 때 꿀 한 스푼 넣는 거 잊지 마, 딸.
0: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면 어쩐지 큰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다. 그러다가도 내 딸한테 잔소리 한번 듣고 나면 무심했던 나를 또다시 돌아보게 된다. 엄마, 할머니랑 통화했어? 한번 했다고 안 하지 말고 이따가 또 해. 알겠지? 할머니 혼자 있잖아. 엄마는 내가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살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로는 100점인데 딸로는 0점인 거 알지? 어휴, 정말 반성해. 아빠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나를 홀로 키워야 했던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일터에 출근했다고 한다. 내가 어느 정도 키가 자랐을 때 엄마는 집에 혼자 있을 나를 걱정하며 수시로 전화를 해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사랑인데 나는 전화벨이 울리면 그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다.

0: 아우 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밥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설거지는 엄마가 퇴근해서 할 거니까 그냥 냅둬. 알았지? 저녁도 괜히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밥 먹어, 밥.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꼭 엄마한테 전화해.
1: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몰라. 싫어. 됐어. 같은 것들이 다였을 거다. 그럼에도 엄마는 집에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나를 챙겼다.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엄마는 어쩐지 내게 전화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 듯했다. 내 딸에게도 이젠 챙겨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무심하게 모른 척하며 살다가 얼마 전 엄마의 생일날 엄마의 속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거다. 엄마도 우리 딸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엄마가 혼자 집에서 뭐 하겠어. 우리 딸 잘 있나 별일 없나 이런 생각들 뿐이지. 휴대폰에 말이야 네 이름이 뜨면 말이야 엄마는 그렇게 좋단 말이지. 네 목소리 들려주는 게 엄마한테는 선물이야. 엄마가 된 지금도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알기엔 멀었다 싶다. 휴대폰을 만지작대며 우리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동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 들어봤고요. 최지혜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윤은영님, 우선 급한 밥부터 해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5179님, 퇴근하고 가는 길인데 엄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뭉클하네요. 하루의 피로가 엄마 생각과 함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빨리 가서 엄마 보고 싶네요. 윤혜경님은 엄마 건강하실 때 시간 많이 보내세요. 저는 많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다 잊으셔서 늘 슬퍼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제게는 유구무언 같은 사연입니다. 이분 있는데 할 말이 없다.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이소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윤인숙님, 엄마한테 왜 그랬나 후회가 됩니다. 지금 딸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더 잘해드릴걸. 돌아가신 후에 이제야 철드나 봐요 하셨고, 푸당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엄마한테 전화드리면 끊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너무 바빠서 먼저 맨날 끊자고 합니다. 안태환님, 슬프다 하셨고, 황미라님, 우리 딸 현아 엄마도 그래, 네가 대학 서울로 가고 전화도 없는 딸 기다리다가 엄마가 전화하면 바빠 끊어.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엄마 삐진다 하시면서 황미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학교 다니고 막 바쁘고 이럴 때는 엄마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못해요. 그쵸? 참 저도 철이 없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님도, 저는 젊은 시절 엄마를 자꾸 떠올리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생기기도 하는데 어디 갔어? 아유, 또 없어졌네. 아, 그 뒤에 여기 있다. 생기기도 하는데 현실 인정, 그게 왜 이리 안 될까요? 하시면서 문지연님도 문자 이렇게 또 보태주셨습니다. 오늘 최지혜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시원하면서도 섭섭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듣는 청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쉼이라는 걸 조금 즐기신 후에 멋진 인생 2막 열게 되시면 다시 한번 또 멋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76님 안녕하세요. 2월 6일 부평에 지인 소개로 소개팅 간다고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진짜요? 혼인신고 먼저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2월 정도 예정입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하해주세요. 오, 이렇게 좋은 소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리미리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스텝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콩디 잘 참다가요. 아들 한마디에 욱해서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의 노력을 안 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하시면서 원스템님 아들에게 욱해서 큰 소리 한번 탁 지르시고 지금 또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6530님 콩디 저는 부산 시내버스 승무사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제 마음 아시죠? 하시면서 흐흐흐 보내셨어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걸요, 저. 6530님 그리고 원스텝 두 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블랙콩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이성호님 5807님도 중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카탈로그로 책 포장해서 학교 가지고 다니고 그러셨다고 5807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미님 그리고 남양주에서 택시기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7395님 유수진님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다 하셨고요. 4490님 62616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어김없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원효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초터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고덕터널부터 초이까지 밀리고요. 포곡 1터널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일죽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한때 두바이 쫀득 쿠키와 버터떡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요즘은 또 요 녀석이 대세라고 합니다. 아삭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초여름의 맛 마늘종 비빔밥. 아, 5월과 6월 지금이 딱 국산 마늘종을 맛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먼저 마늘종을 잘게 썰어서 살짝 데치고요, 빨간 양념에 버무려줍니다. 거기에 고기와 달걀 후라이까지 더해서 비벼 먹으면 아, 금상첨화죠. 때이른 더위에 집 나갔던 입맛이 절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디 마늘종 뿐이겠습니까? 참외, 수박, 복숭아, 열무, 냉면과 콩국수. 놓치면 섭섭한 여름의 맛을 아주 야무지게 즐겨주자고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빠바 빨간 맛.
1: 네, 네, 네, 네.
0: 예,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야, 오프닝부터 저녁 메뉴 추천을 해주니까 너무 좋죠. 참 그 유행이 돌고 도는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우리 국산 채소들 또 농작물들로 이렇게 유행이라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저희 집은요. 주로 채소 위주로 그 해먹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예, 풀 종류를 많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유행하는 뭐 봄동 비빔밥이니 뭐 마늘종 비빔밥 이런 거 들으면 참 어머니께서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그러세요. 진아, 요즘 이게 유행이래. 그러면 어? 어제 먹은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늘상 해먹는 것들이 이렇게 재평가되면서 유행을 타는 게 맨날 먹는 건데? 이런 생각 들면서도 또 신기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봄동이 가고 마늘종이 왔군요. K3003님. 그러게 말입니다. 계절에 맞게 우리 농작물들이 사랑을 받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수경님. 그냥 비빔면 해먹었는데 내일 메뉴를 정해주셨네요. 내일은 마늘종을 구해봐야겠어요. 그러세요. 또 이참에 또 한번 맛보시고 오 좋은데? 하시면 뭐 좋죠 뭐. 서로 좋은 거죠. 저는 마늘종을 항상 마늘꽁이라고 부르거든요. 마늘꽁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저는 간장 마늘꽁 예 조림 멸치볶음 마늘꽁 멸치볶음 요거 항상 밥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고선욱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유행이라 다행이에요. 그냥 늘 먹던 거 해먹었을 뿐인데 트렌드세터가 된 듯한 느낌? 그러게 말입니다. 선욱님 같은 예, 저 같은 분들이 맨날 해먹는 건데 이런 걸 이제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권해보거나 이래야지 또 트렌드세터 진정한 시작점을 찍을 수 있는데 항상 뒷북이죠. 맨날 먹는 건데 괄호 열고 점점점 어쨌든 저녁 메뉴 추천 이렇게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해드리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이니까 이 저녁에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어딜 가시는

0: 계시는지, 집에 다 다다르셨는지, 또 뭘 먹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드라이빙 포인트로 출석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자,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신한기 님이 신청해 주신 유정석입니다. 질풍가도.

우리 모두의 소원 6시 칼퇴 성공하셨나요? 길은 안 막혀요? 저녁은 뭐 드실 텐데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터. 홍혜진님, 인디, 남편이 요즘 천연 위고비라고 불리는 삶은 달걀 더하기 올리브유 조합으로 저녁을 먹는데요. 집에 달걀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퇴근길에 마트부터 들르는 중입니다. 차 막히기 전에 후딱 사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게 좀 약해요. 위고비, 이런 게 그 다이어트 관련이죠? 그렇죠. 좋은 식재료로 살이 빠진다면 더할 나위 없죠. 예, 한껏 잘 도와주시고요. 여기에 꽂혔네, 남편이. 정승희님. 점심에 밥 먹고 들어오면서 식당 믹스커피 한 잔 뽑아서 사무실에 들고 왔는데요. 한 모금 마시고 책상에 그냥 쏙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걸레로 몇 번을 닦았는데 아직도 커피향이 솔솔 나는 것이. 근데 은근 좋던데요? 오히려 좋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이, 뭐 그게 물이지 뭐. 아이 뭐. 믹스커피니까 살짝 그냥 끈적끈적한 것 빼고는 오, 향기도 괜찮고. 1801님 퇴근길에 재래시장 들러서 콩국물 사갑니다. 콩국수 해먹으려고요. 시원한 콩국수 생각에 퇴근길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그쵸, 콩국수의 계절이 또 왔죠. 요것도 저는 항상 사시사철 그냥 뭐 매주 콩물을 먹거든요. 우리 스틴들은 아시죠. 저의 주식입니다. 예. 이다솔님, 원래 백수였을 때 PT 시간이 평일 오후여서 갑자기 출근하는 바람에 한동안 PT를 못 받고 있다가 쌤께서 이 저녁에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급히 신나게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 일상이 참 소중했는데 내 신분이 바뀌니까 그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만 PT쌤이 또 센스있게 연락을 탁 줬네. 진짜 신나네. 다녀오세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의 노래였습니다. 7463님이 청해 주셔서요. 와, 이제 여름이구나 느껴봤습니다. 아, 2643님, 이사님이 피곤하시다고 칼퇴하자고 하셔서 우리도 칼퇴 중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배가 너무 고프고요. 손이 떨려서 어서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와, 진짜 진짜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는데 이렇게 문자 쳐주신 거예요? 아, 진짜 고맙다. 와. 근데 비 와요? 날씨 너무 좋다고 진짜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 그래서 전국 날씨를 보니까 강릉 지역에 빗방울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따가 대전, 춘천 이쪽에 중부 지역에 빗방울이 날릴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 운전하고 집에 갈 때도 전혀 비 오는 날씨가 아니었는데 유리창이 막 벌레 오줌만큼 막 어도도도도도 내리고 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나아져요. 그 덕분인지 아주 날씨 좋지 않습니까? 아, 무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이윤자님, 인디 오늘은요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매실을 따서 매실청을 담궜어요. 매실 진액 만들어서 올여름 시원하게 타먹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매실 또한 소화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은 진짜 예 바람직한 네 계획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원혜진님, 중1 아들이 요즘 최애 아이스크림이 스크땡땡이라고 해서 아 그거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이건가? 어. 하여튼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나이보다 많을 거예요 아드님. 오늘 일 끝나고 아이스크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간다고 했더니 엄마 짱이래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거 그냥 많이 사줄 수 있는 우리는 어른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또 여름 또 수박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엊그저께 마트 갔더니 요즘은 또 수박을 멋있게 박스로 하나씩 포장을 해서 거기 옆에 보니까 이걸 구매하시면 깍둑썰기로 이 용기에 탁 담아가지고 또 배송을 해주고 준대요. 야, 진짜 선진국이야 정말. 어쨌든 여름 준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세 분께도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송 우리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의 주제를 알려드리죠. 파밤 나의 20살입니다. 나의 20살. 아, 아련 그 자체죠. 저의 20살은 세상에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예. 10년 전입니다. 예. 저처럼 이제 막 20살을 지난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까마득해서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저처럼 또 전생 같다는 분들 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기억들을 한번 꺼내봐요. 예, 뒤집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스무 살을 보냈나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스무 살 때 그 여기 대본에는 나이트클럽을 누비면서 들었던 노래 이렇게 써있는데 야 좀 놀았네 우리 작가가. 야 나이트클럽을 갔었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콜라텍 정도. 예. 그리고 첫사랑. 아 그죠 첫사랑이죠. 하,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녀공학에 처음 다닌다고. 그죠 항상 남고만 다니다가 그냥 와 우리 여하구들과 또 남하구들과 MT도 가면서 또 이제 사랑을 싹 틔운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때 이별을 또 겪으면서 들었던 노래 예,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방금 MT 얘기했는데 뭐 OT 때 장기자랑으로 불렀던 그때 유행하던 노래들 또 생각나죠. 나의 스무 살 하면 떠오르는 이런 추억과 그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를 선곡되시면 노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각자의 그 추억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주시면 채택이 잘 되겠죠. 4601님께서 민호진님처럼 감미로운 목소리 이러면서요. 팀에 사랑합니다 청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해요. 저는 인호진입니다. 인서울, 인서울, 호랑이호, 진짜 진입니다. 팀에 사랑합니다 들려드리고 나윤권의 나였으면까지 목소리 보물들의 노래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말만 들어도 설레는 아주 풋풋한 나의 스무살. 좋다. 자, 우리 다 함께 스무살로 돌아가 볼까요? 레드 선.
1: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0: 네, 작전명 청춘입니다. 어느 분께서 적어주셨는지 제 눈엔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아련하게 한번 듣고 와봅니다. 4312님께서 청해 주셨군요.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김하정님이요. 마골피의 비행소녀요. 20살 첫 사회생활이자 알바를 하러 가는 길에 들었던 노래예요. 지금은 사회에 찌들었지만 그때는 꿈이 가득한 새내기였네요.

제가 스무 살 때는 듀스의 음악이 최고였죠.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친구들이랑 바닷가 처음 놀러 가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렸던 듀스 노래 그립네요. 나를 돌아봐 신청해요 하셨어요. 우리 최민경 누나 저와 한 살 두 살 차일까? 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놀러 당기셨다. 우리 민경이 누나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유인음악가게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스트인 꿈나무상으로 일부 끝곡의 자리를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신은경 작가 같은 분이다. 3123님. 20살 되자마자 나이트 가서 뜨무딸이요 이렇게 혀 반토막으로 말하면서 당당하게 주민등록증 꺼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나이트는 신세계였어요. 렉시의 렛미댄스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이제는 아줌이가 되었지만 그 마음 그대로 방구석 나이트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1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1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네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와, 최기수님, 20살 땐 밤새 놀고 첫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약속 잡을 때 다음날 컨디션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에휴, 그때가 좋았다. 다음날 컨디션 맞아. 그리고 날씨, 비 오면 안 돼. 비 오면 안 나가. 그리고 꿈자리 뒤숭숭하면 또 안 나가. 다음 주에 보자. 아, 좀 이상해. 이유가 많아. 그리고 아까 그 20살 되자마자 나이트 갔다는 우리 신은경 작가 친구 3123님 뜨무딸이여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딸이여, 뜨무딸이여, 혀 짧게 하는 것도 떨은딸이여까지 가능해. 40살이여 안 돼. 쉰이여 안 돼. 와, 어림의 그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혀 짧게 하는 건. 예, 널리 이해합니다. 자, 이제 스테인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아, 제 20살은 2002년 월드컵입니다. 축구의 치우도 모르는데 그렇게 신나고 흥분되고 울고 웃고 응원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때 그 기분 또 느끼고 싶어요. 대한민국 쾅쾅쾅쾅쾅 버즈의 Let's Go Together 청해 주신 0363님께 예, 그래요. 꿈나무상 보내드리고 오늘 유인음악가게 선곡되신 모든 분께도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잠원나대목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양재나대목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그 사이 서강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후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포곡 1터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도 북광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2부 첫 곡. 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였습니다. 이 음악은요, 3699님께서 20살 새벽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엔 대리운전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저 참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하셨거든요. 와, 신나는 리듬과 찬란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3699님께서 그렇게 잘 지내오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3699님이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존경의 마음이 절로 드네요. 좋은 음악 선택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기분 좋게 젊음의 상징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시작되었어요. 잠시 후에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좋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언제든지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장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여러분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 스비트바 퀴즈.
1: 안녕하십니까? 스비트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 헤이즐넛 라떼 쿠폰 아헤라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2: 두리바디 디리 비리비리바 디리바리라리루러리라리라

0: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태양의 눈, 코, 입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보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김혜민님, 오늘은 성대모사를 몇 명을 하신 건가요? 뭐가 많이 나왔는데? 김보라님, 크크크. 최준 씨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그리고 이 노래 제목 따뜻한 라떼 어쩌군데. 아, 뭐였더라? 어? 예쁘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허밍이 좋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왔네요. 멍? 자, 2818님. 정답!
1: 예.
0: SES 달리기요.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뽑아주세요, 형아.
1: 아유, 아깝다.
0: 룰은 룰인께. 아가, 틀렸다잉. 아, SES 달리기?
2: 힘겨운가요? 끝인가요?
0: 뭐가 같아?

0: 중간에 랩도 있는데 달리기에는 랩이 없지.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좀 비슷하게 했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1: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이외에 점일 뿐이야.

0: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1: 다 나왔어요. 효과, 노래방 효과. 와우, 어디서 좀 놀았군요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었습니다. 스테인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들려드린 노래 중에 한 곡일 텐데 이 제목이 예, 그렇게 빠르게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커피 한잔 하네요. 예, 커피 힌트를 시작부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눈, 코, 입 하면 또 입술 생각나죠. 이렇게 또 힌트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 잘 캐치하신 분들, 그중에 당첨되신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자,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와, 허밍이 고품격이네요. 이걸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고마워요. 강연지님 축하드립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아, 저는 더워요. 시원한 아 마실래요. 유, S죠. 아, 저기 MBTI S 현실감각. 자, 달무지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아내가 연애 초반에 썸 탈 때 이 노래만 안 불러줬어도. 아, 이 노래만 안 불러줬어도. 아, 이야 생략이요. 크, 하셨습니다. 아, 요 노래에 반하셨군요. 그래서 인생이 바꿨군요. 예. 김성무님 행복하시죠? 예, 행쇼. 자, 이렇게 세 분 호명했고요. 여기에 일곱 분을 더 모셔서 총 열 분께 아이스 헤이즐넛 라떼 쿠폰 아헤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거기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내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 버튼을 통해서 올려주세요. 정답 곡 듣고 옵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었어요. 오늘 이 노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딱 봤을 때 아, 너무 쉽겠다. 진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아, 생각보다 그죠. 따뜻한 커피 이런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리고 내 입술 뭐 입술까지 생각나는데 이 조합이 힘들었네. 제목이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네, 그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2114님 인디,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목이 좀 뻐근한가 봐요. 저 자양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는데 우리 샵에서 샴푸를 아주 풀 서비스로 시원하게 감겨주고 싶다요. 크크.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데 아, 저한테 지금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가고 싶다. 근데 사실 그 샵에 가면 요즘 서비스로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샴푸를 해주시면서 목도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러잖아요. 두피 마사지도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항상 이제 늘 가던 단골이고 또 샵이니까 그때 일 될까봐 힘들잖아. 선생님들 하루 종일 거기 또 그 이런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또 두피 마사지까지 해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유 그거 건너뛰세요. 그냥 됐어요. 아유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쳤나 봐요 제가. 이제 좀 받아야겠어. 받아봐야겠다. 아,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양동 어디에서 하시는지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예, 살짝 메모는 해놓을게요. 그리고 원스텝님. 와 닉네임 멋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원스텝. 나이 20살 공부만 하던 내가 자유를 만끽한 첫 해. 멋있다. 연애라는 것도 해보고 아픈 이별도 해봤죠. 그때 그 사람이 불러주던 노래예요. 건호야 잘 지내니? 강산이 몇 번이나 지났는데 힘들 때 왜 나는 아직도 너가 생각나니?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20살 그 되짚어 보면은 그때 참 첫사랑 처음으로 소개팅했던 때 처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눈에 반했던 그 그리고 막 출석부를 뒤져보고 어느 과에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막 그럴 때 이야, 정말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예. 처음이라 그랬어. 우리가 막 밥도 맛있게 먹잖아요. 공복이라 그렇죠. 예. 어, 밥 너무 맛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아이고 배고파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첫 스무 살 때 그 시절이 유난히 생각이 나는가 봅니다. 우리 작가님이 알려주신 아 PD님이 아 원스텝님께서 여명 노래 생각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여명 노래 하, 그때 우리 진짜 여명 하, 뭐였지 노래 하이네 기가 막히게 여러 번 너를 단념하려 해도 내 마음은 나는 아이 아, 또 생각나겠네. 아, 울지 마세요. 아, 네, 진짜. 아, 괜히 부추겼네. 예. 과거지사.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면 되고요. 좋은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과 행복한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7644님이 신청하신 슈프림 팀과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그리고 쿨과 싸이의 벌써 이렇게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지지지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911님 요즘 초당옥수수에 한참 빠진 저를 위해서 아침에 남편이 전자레인지에 4분 돌려서 싸준 초당옥수수와 커피예요. 출근하면서 착각했어요. 퇴근길에 저도 남편을 위해 뭐라도 좀 사갈까요? 아유 좋아 죽겠다.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사랑꾼이야. 지금 자동차 시트에다가 딱 본인의 그러니까 아내 이름까지 예, 주기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다 담아주셨고 초당옥수수 약간 신호 중에 한 입 베어 드셨네. 몇 입 베어 드시고 나머지 이렇게 사랑 그 자체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남편을 위해서 뭘 살까? 저는 파인애플 먹고 싶고요. 요거트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괜찮죠? 내일 아침 오 5259님 오늘 근처 공원을 걷다가요 특이한 꽃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무려 하트 모양의 꽃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은 꽃처럼 예쁘네요. 인디 이런 꽃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한번 보세요. 저 이런 꽃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사람 같아.

같이 꽃술이 이제 사람 얼굴이고 팔을 두 팔을 진짜 와 그 하여튼 하트를 크게 머리 위로 한 것 같은 느낌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지금 한 5초 만에 찾아봤어요. 검색 찬스. 그랬더니 하얗고 커다란 꽃잎 모양의 총포가 가운데 노란 꽃 뭉치를 감싸고 있는 산딸나무 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산딸나무 꽃이래요. 아 예쁘다. 희한하다. 진짜 그렇게 많은 꽃들을 스튜인 덕분에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꽃은 또 처음 보네. 아 꽃잎이 그 뭐 감자칩 같이 생기기도 했고 참 예, 맛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배고픈가요 인디? 예. 신은주님 가족들이랑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점수 내기를 했어요. 저는 무조건 2-1로 이긴다 찍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힘내서 32강 진출하기를 응원합니다. 맞춘 사람이 10만원 받기로 했는데 꼭 2-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죠? 이제 곧 체코전은 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오전 11시에, 그죠? 아, 월드컵 시작됐네. 오전 11시네. 오, 이번에는 경기를 새벽같이 하네요. 오, 제 기준에서 새벽입니다. 예. 아, 항상 밤에 할 땐 좋았는데, 밤새서 보는 거 참 좋았는데, 일어나기도 전에 경기를 하네. 선수들을 힘들게. 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한국 파이팅! 한상윤님, 아내 버킷리스트인 강원도 한 달 살기를 결정하고요. 와, 그래요? 한 달 동안 아내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저도 가고 싶어지는데 저는 가면 안 되겠죠? 별장처럼 예쁜 집들이 많아요. 왜 가면 안 돼? 아, 그렇죠. 예, 뭐 두 분께서 합의를 하셨겠죠. 자유로운 그 시간을 보장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 시간을 예, 내어주신 거겠죠. 그렇네요. 좋은 곳에서 안전하게 아내가 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 또 상윤님도 막 이렇게 서치한 결과 좋은 곳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거 다 메모해 놓으셔서 같이 여행이라도 잠깐 다녀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변진섭의 숙녀에게였습니다. 2111님께서 신청하셔서요.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추억의 노래죠. 진짜 좋아했던 변진섭 2집 속에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타이틀로

너무 좋아했었어, 너무 좋아했어. 근데 문나희님이 오 진짜 자글자글해. 박민서님 원곡이 좋지 끄덕끄덕. 김보라님 오 자글자글 소리 하셨어요. 그래서 어? 주파수를 잘못 잡으셨나 했는데 이 음원이 그 LP에서 추출한 그 소리여서 아, 원곡 그 변지섭 2집 자체가 그렇게 녹음이 돼 있죠. 정말 아 추억에 목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섭이 형 진짜 제일 좋아했어. 아, 1집부터 너무 좋아했어. 그때 중2 때 그래서 공부를 안 했지.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그때부터 안 했어. 예. K229님 아내가 보고 싶어도 가시면 안 되죠. 혼자 살긴데. 근데 정말 스윗하시다. 행쇼. 그죠? 그 지점이에요. 혼자 살긴데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 남편분들이 잘은 몰라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정말 스윗남. 이내 또 남편도 예, 많은 해방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선경님 꽃 얘기에 너무 궁금해서 일하다가 장갑 벗고 보라를 켰는데 어? 우리 집 뒷산에 있는 꽃이네요. 고사리 꺾을 때마다 본 꽃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알려주세요. 예, 산딸나무 꽃으로 제가 검색이 됐어요. 근데 비슷한 그 이미지들이 밑에 쫙 떨어지잖아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예, 좀 집단지성 좀 올려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검색한 바로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제 렌즈 검색 있잖아요. 사진 검색 예, 탁 찍으니까 산딸나무 꽃입니다. KBS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유경님 꽃잎이 많이 시들어서 하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산딸나무 꽃잎은요 원래는 하얀 바람개비 모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련꽃이 약간 시들고 떨어지면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오 그럼 이 산딸나무 꽃잎은 그 소위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는 존재네요. 와 정말 버릴 게 없어. 속았다. 와 자,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산딸나무 꽃 지금 방송 생방송 중이니까 항상 여기 생방송 중에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산딸나무 꽃잎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장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듣고 옵니다. 3492님이 신청하신 주얼리의 툰나이트, 그리고 룰라의 프로와 아마추어.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차은옥님, 퇴근길입니다. 속상한 회사일로 발걸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오늘 일은 잊고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해야겠죠? 마치 제 마음을 다 아는 듯한 온

오늘 선곡들 고마워요. 아, 속상한 일이 있었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파이팅 해야겠지. 머리는 아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다 잊어버리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홍님처럼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본다든가 어디 메모장에 뭘 쓴다든가 이런 작은 그 행동 하나로 기분이 확 또 좋아지는 거 느낍니다. 은홍님도 지금 제가 사연 소개한 걸로 허! 사연 소개됐다 하면서 조은호학과 함께 이 시간 또 같이 마무리하면 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내일은 또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드립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1972님께서 신청하신 아, 이 노래도 좋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는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 막히는데요.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소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요금소부터 판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기권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판교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죽전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등껍질에 번호표를 붙인 늠름한 달팽이들이 원탁 중앙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네요. 국제 달팽이 육상 선수권 대회의 참가자들인데요. 이 대회의 경기 규칙은 간단합니다. 원탁 맨 가운데에서 맨 가장자리까지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달팽이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거죠. 한 남자는 경기를 앞둔 반려달팽이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네가 가야 할 곳에만 집중해. 다른 달팽이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남자의 말은 타인의 속도나 성취를 견눈지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다른 사람을 훔쳐보기보다는 내 마음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Fleet Wood의 Go Your Own W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9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영국 노르포크에서 열리는 네, 매년 열리는 달팽이 달리기 대회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랍니다. 매해 150마리가 넘는 달팽이들이 참가하고요. 우승 상품은 상추로 만든 트로피. 찾아봐야겠는데 상추로 어떻게 트로피를 만들지? 아 귀엽네요. 와 훈련도 시킬까요? 훈련을 시키겠죠 나름. 그래도 국제대회인데. 야 이런 대회가 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자 우리는 속도에 참 예민하죠. 어차피 다 똑같은 달팽이들인데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늦으면 또 얼마나 늦겠습니까. 예, 진짜 다른 달팽이보다 속도가 진짜 빠른 달팽이가 있다면 이게 달팽이야? 이렇게 볼 것도 같기도 한데 달팽이는 달팽이입니다. 예, 결국 다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건 옆 사람의 속도가 아닌 내 방향. 예, 나에게 집중하는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조지 해리슨 Got My Mind Set On You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정은 씨, 공원 가기 싫어서 계단 오르기 합니다. 13층 5번 오르내리면 꽤 운동됩니다. 총 만 걸음이 넘어야 안심이 돼요. 아, 이제 한번 올라왔는데 땀으로 흠뻑 젖었네요. 계단보다는 상쾌한 공원이 낫지 않을까요? 밤에는 좀 가실만 할 것 같은데. 예. 네. 계단 운동도 괜찮죠. 계단 오르기도. 예, 네, 요거를 섞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계단 오르기, 유산소, 예, 무산소 운동. 예, 함께 되니까. 와, 13층 5번. 오. 예, 그럼 만 걸음 되나요? 오, 이거. 아주 허벅지가 아주 많이 당기시겠는데요. 네, 운동은 꽤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예, 두 번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나머지는 예, 공원. 밤에는 갈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유나 씨, 직장 동료 아버님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기쁜 일보다 슬픈 일에 함께하라는 글귀를 읽은 적 있는데 동료와의 친분은 그리 깊지 않지만

그의 슬픔을 조금은 나눠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사,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돌잔치 뭐 이런 행사에 안 가는 것보다 그런데 우는 것도 뭐 기쁜 일이긴 하지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와주는 사람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예, 아마 뭐 친분은 한윤아 씨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직장 동료분 아마 이게 내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예,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 할 거예요. 3301님이 신청하신 오타완의 핸즈업 듣고요. 아바입니다. 김미.

오타원의 Hands Up 3301님이 신청하셨고요. 아빠의 김미 김미 김미 들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박애정씨, 예, 동네 푸드트럭에 문어빵 사러 왔는데 여기서 드림팝이 나오네요. 반가워서 내 문어빵 구워지는 동안 사연 보냅니다. 푸드트럭에서

아마 이 라디오를 계속 예, 듣고 계시는 사장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예정 씨. 감사합니다.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848님. 아,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점심에 알바하고 다시 학교 가고 점심도 못 먹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아, 마치 제가 갓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 나도 열심히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를 학생이신가? 아니면 좀 늦음하게 예, 학교를 들어가신 건지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갓생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일단 그 몸이 너무 많이 축나지 않고 예,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갓생을 사는 것도 보람차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예, 이게 진짜 진정한 갓생을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예,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몸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예, 684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114님 더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더위에 약한 저는 벌써 걱정입니다. 예, 역대급 폭염이 온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곤 있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작 폭염이 왔을 때 아, 그냥 뭐 이 정도였어?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덥 근데 아 그렇게 덥진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더워요. 예. 존 비스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Time of the Season.

Notorious B.I.G. More Money, More Problem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285님, 이어폰을 끼고 드림팝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팝송이 나오면 중2 아들 귀에 이어폰 한쪽을 조용히 꽂아주곤 해요. 아들과 한쪽씩 나눠 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듣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한 시간 쭉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아, 착한 아들이다. 예? 이거 엄마가 끼워준다고 가만히 있어요? 야, 착한 아들인데 아직 사춘기가 안 왔나? 야, 그러게요. 진짜, 예.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예, 막 귀찮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유 진짜 착한 아들이네요. 이렇게 또 엄마가 어떤 노래 듣는지, 또 그 아드님이 듣는 노래는 어떤 건지, 요즘, 예, 요즘 트렌드 노래는 어떤지, 좀 서로 공유하시면서 함께 들으면 무슨 뭐 별 대화가 없어도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예,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과 장소를 예, 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건 아니죠. 예,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렇게 꾸준히 하셔도 예, 그 유대감이 이어질 겁니다. 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너무 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변했나? 변하죠. 예, 아드님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예, 음악들을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28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권재인 씨 입원을 했습니다. 예, 급성 신우염에 저혈압까지. 아유,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끝까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몸이 반란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2시간 동안 라방으로 옷을 판매하는 일이 고됐나 봅니다. 쉬어가야겠습니다. 아이고, 경무에 아주 시달리셨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몸이 일단 신호를 보내죠. 예, 작게든 크든 신호를 보내는데, 아, 그냥 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쉬시나요? 안 쉬시잖아요. 예, 네.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식보다는 저는요, 예, 네, 요거는 푹 쉬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것만은 휴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이렇게 보냈을 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예방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예, 더 심각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그래요. 이거는 진짜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푹좀 쉬어 가세요. 예. 괜히 시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3261님. 지난번 신청한 곡이 나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네요. 예. 새싹 우대는 없는 건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더 도전해 봅니다. 예. 새싹 우대가 나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뭐, 막 티나게 저희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전해드릴게요. 알렌 워커의 Faded 신청을 하셨습니다. 알렌 워커 피처링, 이셀린 솔하임, Faded, 그리고 JJ 요한슨, Smok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보통 5살에서 7살 전후부터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쯤 곱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이것을 배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DJ Hard to Death와 Left Side가 함께한 Bad Gal은 이것을 시작한 아이를 보며 부르는 곡일지도 모릅니다.

있나?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나누쌤, 2번 삼각함수, 3번 미적분.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DJ Hard to Death and Left Side Bad Gal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나누쌤입니다. 나누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리오의 Let Me Love You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밤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밤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다 풀렸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짧게 주춤하고요. 경부선 신갈 방향으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한남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능해 부근에서도 4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0: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0: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길어서 슬픈 그 곡, 사슴 같은 노래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청취자 8325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야니의 산토리니. 야니는 그리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키보디스트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음악을 하다가 1993년 고국으로 돌아와 아크로폴리스 고대 극장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고향에 돌아와 들려준 첫 인사, 첫 무대가 이 산토린이라는 곡인데요. 야니의 신디사이저 연주와 런던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가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묘하게 어우러지죠. 이 산토린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화, 평온, 화합을 뜻하는 이리니라는 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웅장함 속에 깃든 평화를 느껴보시죠.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야니의 산토리니 들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325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6월 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한보현 씨, 저 수영 신생아인데요. 오늘에서야 한팔 돌리기 배웠습니다. 언제쯤이면 킥판 안 잡고 자유형을 할 수 있을까요? 저 9번 레슨 받았는데요. 아, 진도가 전혀 안 나가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꿀팁이라고 하면 뭐 몸에 힘 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수영은 그게 그냥 거의 절반이 뭐예요? 거의 한 90%죠. 예. 동작은요. 동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기교? 예. 그거에 지나지 않고 일단 정말 몸에 힘을 빼야 이 동작을 동작이 이제 그 속도가 붙으면서 잘 나갑니다. 예. 힘을 안 빼면 스피드가 나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예. 그걸 아마 해보시면 안 될 텐데.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형이 가장 어려워요. 예. 자유형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유형은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뭐 평영, 그 다음에 접영, 배영, 요 세 가지는 그냥 어떤 동작이 이제 딱 그 자리가 잡으면 이게 잘 나오는데 뭐 소위 이제 각이 좀 잘 나오는데 자유형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요.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선생님들마다 이게 좀 가르치시는 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 영법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자유형 영법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체형도 다르고 뭐. 그러니까 예. 아, 9번 레슨을 받으셨다. 이제 조금 있으면 킥판 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몸에 힘 빼는 거. 예.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몸에 막 힘을 주거든요. 예, 안 가라앉으려고. 예. 꿀팁. 아, 저만의 꿀팁을 말씀을 못 드려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들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136님, 서울서 직장생활하는 막내딸 수경이가 기차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김천 구미역에 10시 10분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내려오나 보네요. 예, 그리고 착한 따님인가 봐요. 또, 타지 생활, 예, 타지 생활 하는 자식들, 뭐, 말로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뭐,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노심초사죠. 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뭐, 일은 힘들지 않은지, 예. 향수병이 없겠습니까? 예. 집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아, 늦게라도 또 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때 또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으시고, 아, 집에 있는 동안 좀 푹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시겠죠.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313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프 에로스 라마조티 앙케뚜

Westlife, You Raise Me Up. 김장목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자영업하는 후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직접 찾아가 봤는데 정말 손님이 하나도 없더군요. 술 한잔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와, 이게 진짜 꾸준히 뭐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막 들끓지는 않더라도, 예, 문전성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손님들이 오면 마음이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예, 괜찮을 텐데, 이렇게 인적이 탁 끊기면 이게 진짜 어떤 기분이실까요? 예. 음식 준비, 뭐, 음식 준비를, 음식점을 하실 확률이 크겠죠? 음식점이시겠죠? 아무튼, 예. 아이고. 꽤 이런 기간이 좀 오래 갔나 보군요. 아, 그래도 얘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예. 누구한테 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아니, 저희가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 자영업이잖아요. 진짜 결국에는 다 가게들이고, 그게 다 자영업자들, 분들인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예,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있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와, 이렇게 많은데, 다 잘 될 수 있을까? 예, 또 그런 생각도 또 들면서, 아, 그래요. 아, 또 힘든 시기를, 이렇게 좀 잘 견디셔야, 예, 또 좋은 날도 오겠죠. 예, 너무 뭐 흔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 김장북 씨께서 이게 좀 때때로 얘기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좀 위로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9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우재민 씨, 오늘도 달리러 갑니다. 컨디션 핑계로 나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오늘 빠지면 내일 모레도 내일도 모레도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작심삼일이잖아요. 예. 하루 뛰고 거의 2주를 쉬고 그걸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요즘. 맞아요. 오늘 빠지면, 아, 오늘 컨디션 좀 꽝인데? 그러면, 아, 잘하셨습니다. 5466님, 오늘도 저는 운동장에서 러닝 중입니다. 곧 아들 경준이가 예비 며느리 소영이랑 첫 인사로 온대요. 너무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 거라 먼 여정이 될 텐데, 부디 조심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황상준 씨가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 Heart Light, 그리고 Dan Hill, It's a Long Road.

황상준 씨가 신청하신 닐 다이아몬드 하트 라이트 그리고 댄 힐 이처 롱 로드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9일 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372님 새벽 6시 집에서 출발해서 8시쯤 서울숲에서 친구랑 만났어요. 날이 더워서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돌아다녀서 그런지 밥 먹고 차 마시고 아주 실컷 놀았습니다. 4시쯤 헤어져서 집에 오니까 몸이 녹초가 돼 있더군요.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가벼운 산책하려고 집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알찬 하루였습니다. 야, 6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게 더 낫죠. 예, 일찍 만나시는 게. 제니스 이안 티앤 심퍼티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은 댄 포겔버그 리더 오브 더 밴드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재합니다.

0: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여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늘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그럴 땐 무조건 오래되고 끈끈한 관계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단골 카페 사장님이나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나는 이웃처럼 오며 가며 가볍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단순하고 짧은 접촉만으로도 행복감과 소속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데요.

서로를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루 끝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어보고 각자의 일상을 가볍게 나누는 우리도 서로의 행복감을 채워주는 사이 맞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안부, 별, 나윤건이 함께한 노래로 6월 9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가까운 사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가까운 사이끼리는 또 가끔은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또 가끔은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특별히 부딪히거나 싸울 일도 없는 그런 사이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참 다양한 거리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945님, 자격증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왔는데 창가에 앉아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라디오에서 오는 음악이 귀에 착착 감기네요. 아직은 공부 시작 전이지만 오늘 왠지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원래 기분이 좋으면 집중이 잘 되죠. 이게 뇌도 뭔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공부 같은 좀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945님, 밤 그대를 힘입어 고차원 뇌의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4983님, 남편이 버스 기사인데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동기가 일이 생겨서 대타로 일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감기 걸려서 몸도 안 좋은데 말이죠. 남보다 자기 몸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 듣고 있을 2312번 막차 기사님, 운전 조심, 감기 조심. 남편님께서 의립하시네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아파도 참고 또 동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정의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족들은 그럴 때 걱정이 되죠. 부디 오늘 근무 무사히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어떻게 새해 결심들 아직 잘 지키고 계신가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바라는 일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시원달달한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먼저 들으신 곡은 윤하 존박의 우린 달라졌을까 였습니다.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110님, 발목까지 오는 산뜻한 아이보리색 양말 다섯 켤레를 샀는데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발목 부분이 늘어나서 딱 붙질 않고 붕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보다 발목 두꺼운 언니가 신어서 늘려놓은 거였어요. 말하려다가 겨우 양말 갖고 이러기냐 말다툼 생길까봐 참고 있는데 한숨 나와요. 무려 세 켤레가 늘어났는데 나머지 두 켤레라도 사서 하려고 제 책상 서랍에 숨겨놨습니다. 아, 양말을 이렇게 훔쳐 신다니. 저는 양말은 가족끼리 따로 신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원래 따로 신는데 언니가 반칙한 거죠? 근데 발목이 두꺼워서 금방 꼬리가 잡혀

그렇네요. 아마 언니는 깜쪽같이 모르겠지 하셨을 것 같아서 더 재밌네요. 윤인숙님, 저 채소마켓 거래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는 구매자분, 제가 판매한 걸 들고 버스 타신다기에 그분 집까지 태워다 줬네요. 근데 집에 도착하고 감사하다며 커피 쿠폰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또 이렇게 정이 넘치는, 가끔은 또 상처받기도 하는데 가끔은 서로서로 마음 따뜻한 분들 만나서 훈훈한 느낌 받으셨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3520님, 내일 새벽에 아이가 중국에 가요. 새벽 3시 출발이라 잠을 잘 수도 안 잘 수도 없는 위기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 다녀오면 엄마의 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잘 다녀오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녹음했다가 이따가 공항에서 들려주고 싶어요. 아이고, 3시 비행기 정말 정말 네, 새벽 중에 새벽 꼭두새벽인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안전하게 출발하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공항에서 밤그대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 하림의 출국 1065님 신청곡이고요. 마이 엔츠 메리의 공항 가는 길 전해드릴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어때요? 괜찮으세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최선일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라고 결과물을 확정지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로 내 얼굴을 볼 텐데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점이 새삼 놀랍다. 심지어 증명사진으로 나의 눈, 코, 입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할 때면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 사이 더 늙은 것 같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무려 10년짜리 여권에 박제될 사진이라 나름 신경 쓴다고 자기 전에 팩도 하고 오늘 아침엔 머리 모양을 손보느라 꽤 공을 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사분께서 현대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잡티며 어색한 부분들 수정 또 수정해가면서 손을 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만족스럽지가 않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 어떻게든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온갖 멋이란 멋은 다 부리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화장도 서로 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결과물을 받아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엉엉 울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나이가 지긋이 들어 10대 시절 앳된 얼굴에 내 사진을 보니 하늘로 봉긋 솟은 앞머리가 촌스러워서 그렇지 나름 오밀조밀 귀엽긴 하다.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엄마를 닮아 코가 높지 않고 동글동글한 것도 아빠를 닮아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 가슴에 아무렇지도 않게 못을 꽝꽝 박고 다녔다. 얼굴 커 보일까봐 앞머리를 커튼처럼 기르고 다니던 시절엔 우리 딸은 이마가 동글동글해서 앞머리를 걷어서 시원하게 하나로 묶는 게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셨던 엄마의 말은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이제야 불현듯 든다.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본다. 표정이 경직되고 어색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다. 엄마 말에 의하면 나는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니까 웃는 모습이 아니라서 덜 예쁘게 나온 거겠지.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내 눈에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까.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158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증명사진 잘 나오기 진짜 쉽지 않죠. 일단 사진 찍을 때 표정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평소 내 얼굴보다 못생기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사진보다는 평소 진짜 내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얼굴 더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 잘 웃고 다니시면 되죠.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2일 학번의 스티커 사진, 이어서 배가의 첫사랑, 2976님 신청곡입니다.

배가의 첫사랑. 앞서 들으신 곡은 21학번의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장은현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혼자 자취방에 있네요. 지난 주말에 부모님 계신 본가에 가서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왔는데 정작 생일엔 혼자 있으니 괜히 외롭네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그때 뭐 진짜 생일인 것처럼 다 미리미리 파티도 하고 미역국도 먹고 축하도 받았는데 또 그 당일에 막상 혼자 있으면 적적해요. 그래서 생일 파티는 정말 생일날 해야 되나 봐요.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더 많지만 어쨌든 밤그대에서 축하해드리니까 어떻게 좀 충족이 되셨나요? 2611님, 부산 출장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 중입니다. 무뚝뚝한 과장님과 함께라서 좀 대면대면한데 밤그대 들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과장님이 밤그대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또 어색한 상사와의 거리가 밤그대로 가까워지는군요. 근데 같이 들으신다면 갑자기 그 기차 안에서 이어폰을 나눠 들으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말았는데요. 차로 올라오시는 거겠죠? 차에서 틀어놓으셨다는 걸 거예요. 뭐 이거든 저거든 화기애애하면 되는 거죠. 3678님, 업무 스타일도 잘 맞고 배울 점도 많던 직장 동료가 이번 주에 퇴사합니다.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좋은 일 나쁜 일 나누며 힘이 됐는데 아쉬워요. 당분간 빈자리는 좀 크겠네요. 아이고, 왜 꼭 이렇게 잘 맞는 동료들은 퇴사를 하는 건지. 아마도 이런 분은 필요로 하는 곳이 또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좋게 좋게 또 퇴사 파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D의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들려드리죠.

넌 이미 없어. 이제 깨달아서 와보니 넌 벌써 떠났어. 다신 올 수 없는 곳으로 미치겠어.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해. 바보야,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이게 날 사랑해서야. 날 위한 거야. 난 너랑

0: 의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2945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봉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먼지가 되어 이윤수의 노래 7666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선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서유석은 1968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했고요. 1세대 포크송 가수로 유명하죠. 이 노래는 1971년 발매한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서유석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가사는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의 시 아름다운 여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9일 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1993년 개봉한 알파치노, 크리스 오도넬 주연의 영화 여인의 향기.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에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수감사절 기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학생 찰리가 주인공이고요. 찰리가 사고로 시력을 잃은 괴팍한 퇴역장교 프랭크를 돌보는 일을 맡으며 두 사람이 뉴욕 여행을 함께 하고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탱고에는 실수할 게 없어요. 인생과는 다르게 단순하죠. 그래서 탱고가 멋진 거예요. 만약 스텝이 엉키면 계속 추면 돼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아일랜드 서해안 어촌마을에서 자라난 작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게럿 카의 장편소설 바다에서 온 소년 중 한 구절입니다. 인생은 일종의 행렬이었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안에서 걷고 있었으니 뒤처지면 안 됐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여인의 향기 OST에서 더 탱고 프로젝트의 포르 우나 까베사, 자비에 쿠가의 마리아 엘레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두스 가르데니아스, 이어서 베인테 아니오스까지 들으셨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윤종신의 바다 이야기, 나월의 바람 기억,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초여름에 평소보다 이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충동 구매.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카드를 내민 적이 있으십니까?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제 버튼을 누르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소비 심리는 날씨의 영향을 꽤 받아서 햇빛이 길어질수록 지갑을 더 길게 연다고 합니다. 참 다행인 건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아, 괜히 샀어 하고 후회하는 일은 또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조금만 좋아도 모든 일에 너그러워집니다. 오늘이 나에게 참 별로다 싶은 날이라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오후의 기운을 바꿔봐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핫지와 TJ의 장사하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살 때, 뭐를 구입해야 할 때 계획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충동적인 편이신가요? 저는 가끔은 충동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물건을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할 때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물건을 사용하는 즐거움보다 구매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더 재밌어서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에게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은숙님, 충동 구매하면 저입니다. 아, 우리 은숙님도 충동 구매 전문이시군요. 전문가요, 전문가. 그리고 정승기님도 오셨습니다. 어, 지금도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계셨어. 우리 승기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 나네? 이러면서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또 김주원님은 홈쇼핑을 볼 때마다 가슴 조마조마하고 구매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채널도 못 돌리겠고 이런 사람 저 말고도 많겠죠. 많을 듯한데요. 그리고 강은옥님도 한 말씀 보태주셨습니다. 문자 좀 볼까요? 일하다가 잠깐 틈날 때 폰을 들여다보며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걸 결제하고 있답니다. 아휴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의 사연을 먼저 만나봤는데 이 충동적인 쇼핑? 충동구매? 어느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신 듯하네요. 잠시 후에 이 본다방에서 여러분들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또 오늘 충동 구매한 게 있다면 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저기 구석에 보여요.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부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7916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뽀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자 폭탄 만들러 왔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문자 폭탄을 맞고 싶어요. 우다다다. 감사해요. 우리 7916님.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나른한 오후.

오후예요. 나른한 오후야 커피 한 잔 생각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문자 폭탄 일주해 주셔서 우리 7916님 감사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힘을 내야겠습니다. 우리 7916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콩디, 부산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저희 큰딸이요, 대학생인데 영어 에세이 공모전에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96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릴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이분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첫 문자에 도전을 해봅니다. 첫 문자야? 도전하셨죠? 감사해요. 너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278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고, 1960님의 문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아, 우리 강 작가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칼국수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84님 지금 배추 겉절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아삭아삭하고 맛있겠다. 칼국수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재료 넣고 맷돌로 돌리는데 덥습니다. 맷돌로 직접 돌리세요? 오늘 결혼 30주년도 축하해주세요. 박정관, 박희영 사연 나오면 남편한테 이벤트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결혼 30주년도 저희 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똑똑 이본 언니와 함께하는 커피 시간 맞나요?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느림보 청취자입니다. 본 방송 시간에는 일하느라 못 듣고요. 밤 12시 재방송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밤에 재방송을 매일 들어. 오, 너무 이쁘다. 처음에는 12시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시가 본방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인사를 해봅니다. 6016님 생방송은 오늘 처음 라라랜드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분에게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도 밤 12시 재방도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오수미님, 콩디, 콩디는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저 잘 챙겨 먹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잘 챙겨 먹어요. 회사 동료가 비타민을 권해줘서 먹었는데 신기하게 피곤함이 가시네요. 플라시보 효과는 아니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수미님, 비타민C 저는 3천 먹어요. 지나치면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비타민C 3천을 먹은지는 진짜 꽤 된 것 같아요. 6637님 외근 나왔다가 참지 못하고 길거리 분식집에서 떡볶이 순대를 먹었습니다. 아, 정말 강력하게 꼬시는 먹거리 중에 하나죠. 정말 꿀맛이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꿀맛이었어. 콩디도 분식 좋아하실까요? 6637님 보내주셨는데 이 정크푸드 정말 매력있죠. 근데 웬만하면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맛있잖아 이거. 김세희님, 대학생이에요.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 치르고 드디어 종강했습니다. 어우, 종강했어. 속 시원하겠다. 시험 자체는 뭐 무난한 듯 싶네요. 어우, 굉장히 시크합니다. 종강의 기쁨을 누려보겠습니다.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세희님에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신은주님, 콩디 안녕하세요. 신은주님이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한 것 같아서 얼마 전 시누이가 준 늙은 호박을 잘라서 호박죽이나 끓여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다가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치워놨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남편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며 앞집과 위층에 한 그릇씩 갖다 줬더니 저보고요 복도 많아서 자상한 남편 만났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크, 드디어 뒤늦게 남편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신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손가락 베인 데는 괜찮으세요? 이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남의 편이 해준 호박죽이라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호박죽 맛있는데 달달하니, 그쵸? 그리고 3211님이 주셨어요. 경북 김천에 사시네요. 12명의 멤버가 샤인머스켓 알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는 시간이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언니들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 이분이 여기서 강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주 알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 언니, 저는 엄마랑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꽃 보러 갔는데 꽃이 없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집도 문 닫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딜 가셨길래? 오늘 아주 안 풀리는 날인가 봐요. 라라랜드로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습니다. 0278님이 주셨는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은 오늘 문을 열었으니까. 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새싹입니다. 새싹이야. 많이 좀 똑똑 두들겨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수영장 갔다가 점심 먹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뭐든 다 있는 거기 가서 뭐든 다 있는 거기 가서 쇼핑 좀 하고 집에 왔습니다. 좀 피곤한데 라라랜드 들으면서 쉬어갈게요. 6288님 보내주셨어요. 이쁜 거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1806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처음 우리 새싹들이 많으시네. 오랜만에 휴가인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겨울옷 정리, 이불 빨래, 집안일 한참 하다가 이제 쉽니다. 휴가여서 본방사수 해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느낌표 쭉.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806님에게도 오늘 힘드셨죠? 이불 빨래하기, 집안일 한참 하다 보면 너무 지칠 거 아니에요. 제가 카푸치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5님 듣기만 하다가 첫 문자를 보냅니다. 이분도 첫 문자네. 엄마랑 청도시장 갔다가 옥수수, 대추, 다슬기, 쑥떡, 된장 사왔습니다. 맛있는 거 죄다 데리고 오셨어. 한숨 돌리며 쑥떡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쑥떡 너무 맛있죠. 항상 감사합니다. 저 이분이 감사하죠. 6735님 쑥떡 먹으면서 체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은경님이 충동구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뮤직매직의 주제가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이거든요. 그 시간에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은경님 문자 잘 받았고요. 김경수님, 장인애님, 김운숙님, 정영자님, 최은정님, 그리고 우리 정환님, 강은옥님 많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제는 너무 든든해요. 고애경님도 라라랜드님들 반가워요 하시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고 김두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규래님 운동 왔습니다. 보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규래님 감사합니다. 김주원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도 충동구매 또 문자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주원님의 사연을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이렇게 두 곡이에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구피의 많이 많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주제는요,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놓고 왜 샀지? 했던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구매는 충동적이었지만 잘 샀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공템, 뭐 후회템, 망한템, 추천템 다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오늘 컵빙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구피의 많이 많이 오늘의 마법송이에요. Music is magic.

백선미님, 저는 오늘 곱창 김과 야채를 잔뜩 샀습니다. 하셨어요. 뭐 곱창 김, 고소한 맛과 또 풍미가 아주 진하죠. 우리 선미님은 추천템을 고르신 것 같고 김동현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전기 자전거 사서 그냥 현관 앞에 두고는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는 그냥 두고 안 탄다고 아내한테 잔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김동현님, 후회템, 망한 템에 좀 가깝네요. 그리고 권영재님,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 멘트 나오면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충동 구매하여 잔소리 대마왕 우리 와이프한테 욕 먹습니다. 충동 구매하면 우리 와이프 당근에 판매합니다. 우리 권영재님 입장에서는 망한 템이고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 성공템인데요. 당근에 팔고 또 머니 in my pocket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지원님, 충동 구매는 아닌데 며칠째 보고 있는 이쁜 언더웨어를 살까 말까 언더웨어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콩디 살까요 말까요? 사자. 사자. 며칠째 보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데리고 와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지원님 오늘 사자. 그리고 우리 천은경님은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스타일이기보다는 계획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원님도 이 홈쇼핑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보내주셨고 한상유님 충동적으로 60만 원짜리 러닝머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빨래 거리로 사용하면서 어머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셔야지. 이거 사놓고 빨래거리로 이렇게 고급 빨래거리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주상경님 저는 식품 건조기입니다. 과일 말려 먹고 싶어서 샀는데 선반에 처박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우리 주상경님 일단 사긴 샀는데 이것도 거의 망한 템에 가까운 그런 거네요. 식품 건조기. 그래도 한번 써보시면 간식으로 먹기 좋을 듯한데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니 다이어트 하려고 오트밀 잔뜩 샀는데 맛이 없습니다. 도저히 손이 안 가는데 괜히 샀습니다. 콩디 먹을래요? 이거 오트밀 그 뭐지? 미숫가루랑 섞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봤지? 나는 이 오트밀 좋은데 우리 925님 건강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왕 산 거니까. 저는 예전에 그 오락실에 오락실 그 오락기기 있잖아요. 그거가 될 듯 말 듯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오락기기를 충동적으로 구매해놓고 밑에 창고에다가 놓고 한 시간 반씩 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서 로봇 청소기 충동 구매했는데 몇 개월 못 쓰고 창고에 있습니다. 이거 엄청 똘똘한 아이템이에요. 로봇 청소기 깔끔한 깔끔하시니까 가만 있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로봇 청소기를 충동 구매했는데 깔끔한 제 성에는 안 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치우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로봇 청소기 청소해 하고 돌려놓는 것도 깔끔하고 괜찮은데 잘 치워주던데 3521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람난 여자 투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 더 엿보겠습니다.

우리 난다요 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한때요 한자 공부 좀 해보겠다고 난텐도 마법 천자문 사서는 매일 하고 며칠 해보고 아이의 게임기로 전락한 추억이 있습니다. 크, 아우, 추억의 아이템이다. 난텐도. 그리고 김장무님, 아내를 위해 안마의자 사줬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아프다고 안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 난감해요 하시면서 난감해. 저희 집에도 이 안마의자 구입했어요. 꽤 오래전에. 아우 저걸 쓸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걸 쓸까? 그랬는데 어우 저희 집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그래도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하나 치리님 주식 650만 원어치 충동적으로 샀다가 완전 망했어요. 요즘 모든 슬픈 노래가 제 노래 같아요. 모든 슬픈 노래가 우리 공하나 치리님 노래 같아. 슬픈 노래 틀지 마요 콩디 하시면서 어우 눈물이 날 것 같은가 봐요. 슬픈 멜로디의 노래를 틀어드릴까 봐 눈물 펑펑 흘리시라고. 완전 망했어. 우리 공하나 치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관섭님. 친구가 캠핑 사진을 보내서 충동적으로 텐트, 테이블, 외건 등 캠핑 용품을 샀는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아, 이 캠핑, 요 그 캠핑 장비들 참 충동 구매하기 딱 좋죠. 다 사고 나서 아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왜 샀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기에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 하나네요.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뒷정리도 힘들고 결국 캠핑은 다 갖춰진 카라반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캠핑 용품 창고에 있습니다. 정관섭님 이런 것까지 사봤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 좋다고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좀 문자 보겠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해서 산 주름편은 다리미요. 이거 사놓고 한 번 쓰고는 안 써요. 주름은 펴지긴 하는데 쓰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9633님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쓰려고 충동적으로 없어요. 카페를 하실 것도 아닌데 충동적으로 업소용 커피 머신을 사놨습니다. 이거 꽤나 비싼데. 자격증도 아직 못 따고 요즘 속이 쓰려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흑. 나는 이걸 왜 산 걸까요? 하시면서 9633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524님 너튜브 보다가 빠져서 충동적으로 금속 탐지기 산 적이 있습니다. 크크. 써보겠다고 들고 나가서 찾은 거라고는 병뚜껑, 썩은 캔, 못 등등이었습니다. 동전 하나 못 캐보고 중고 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시면서 6524님 보내주셨어요. 청소기가 가볍다며 광고를 그렇게 대해서 샀더니 가볍기만 하고 흡입력이 약해서 처박아뒀습니다. 물걸레랑 같이 청소해 준 데서 편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아 정말 내 손모가지는 참 쓸모없는 손모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2562님도 보내주셨고 화장품 가게에서 산 팩트 피부톤에도 안 맞고 향도 별로예요. 직원 추천으로 홀린 듯 샀는데 별로였습니다. 하시면서 화장품 이렇게 홀려서 살 때가 있죠. 설명 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 싶어서 혹 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아 이거를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우리 강은하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팩트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는 24호, 25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셨어도 피부에 발랐을 때 뜨지 않고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좀 밝은 색이거나 좀 진한 색을 반대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우리 강은하님 손에 쥐어진 듯합니다. 저는 요리책 34권 시리즈로 사서 한 번도 안 펴보고 그냥 있습니다. 아우 탐난다 이거. 34권 요리책 시리즈. 저 이거 잘 볼 자신 있는데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시면서 이점옥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광고 듣고요. 계속해서 뮤직 매직 이어가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렌트카. 6765님 남편이요 직구로 산 20만원짜리 트램폴린이 집에 있습니다. 일명 방방이라고 하죠. 물 위에서 쓰는 거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충동적으로 사더니만 참 한번 딱 펴고 좁은 베란다에 세워놨는데 볼 때마다 천불이 납니다 하시면서 이 아이들 놀이로 인기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기에도 좋은데 아이, 실내 점핑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물 위에서 쓰는 거라 그렇죠?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겠어요. 천불이 조금 나신다고 문자 주셨고 민재영님 와플 메이커요. TV에 나오는 거 보고 충동 구매했다가 한두 번 구워 먹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씁니다. 와이프한테 혼은 더 물어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충동 구매는 남성분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잔소리를 좀 들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풍님, 저는 어릴 때 마음껏 못 사본 스티커 충동적으로 원 없이 사고 있습니다. 이 여행용 트렁크에다가 붙이려고 사는 그런 스티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옷에다가 뭐 공책이나 이런 데다 붙이는 스티커일까? 저는 이 옷에다 붙이는 패치 정말 좋아하는데 충동구매 잘하는데 이 윤태님 택시기사인데요. 크리스마스 산타 옷을 충동적으로 샀습니다. 산타 옷 입고 손님들께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다고요. 오 낭만적이시다. 1년에 한 번씩 입는데 손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성공 아이템이네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저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충동구매 한 거죠. 12월 되면 30일 동안 모양이 다 다른, 색깔이 다 다른 크리스마스 산타 옷을 입고 다닐 거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사서 램프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기억도 있고 실제로 이 옷들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입으려고. 이윤태님이 보내준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나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봤다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김장훈의 산호라면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정재호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분 누나. 저는 인천에서 마트 배송 일을 하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누나께서 라디오를 다시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왠지 누님께 말을 걸면 마이크를 빌려주지 않을까 해서 참여해 봅니다. 요즘 날도 덥고 많이 습해서 배송일 하기가 많이 힘든데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님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신나고 활기찬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느라 참여는 잘 못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잘 듣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 정재호님의 목소리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재호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님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신나고 활기찬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잘 듣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0: 이즈팔찌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라방 따뜻함 순수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누나 맞는 거죠? 우리 안희로님이 콩디가 누님 맞을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근데 콩디가 누나 맞죠? 하시면서 재호씨 진짜 콩디가 누나 맞는 거죠? 라고 3737님 보내주셨어요. 제 목소리는 이렇게 천방지축이고 우리 재호님 목소리는 굉장히 쫙 깔려있는 그런 목소리라 좀 점잖한 그런 색깔을 지니고 있는 목소리를 지녀서 그런지 진짜 이거 내가 누나가 맞는 건가? 저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재훈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소영님 아유 라방 참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참견 안 할 수가 없어? 목소리부터 엄청 성실하고 그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배송일 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여름이 진짜 힘들죠.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누나 하는데 내가 왜 설레일까요? 우리 고혜경님이 설레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파이팅이라고 또 격려 메시지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두루두루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미정님도 우리 재호님 늘 안전운전 하시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현모님은 옆집 삼촌 라방 같았다고 굉장히 편안하게 와 닿았었나 봐요.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또 알려드려야지 제가 문자 폭탄을 바다다닥 맞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운전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플리예요. 운전하면서 들으면 아주 딱인 노래들 너무 많죠.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시원하고 달달한 사랑이 가득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수박이 섞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가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으면 뭐 딱인 노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539님 그리고 김은실님, 브레이브걸스의 운전할 때는 역시나 운전만 해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나갑니다. 운전만 해.

고명환님, 차 타고 달릴 때 이 노래죠. 클론의 도시 탈출. 그래, 도시 탈출 한번 해보자. 1361님, 공대 저는 클론의 도시 탈출이요. 5300님, 클론의 도시 탈출. 이 노래 들으면서 달리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뻥 뚫리는 그런 기분 느껴볼까요? 클론이 노래합니다. 도시 탈출.

윤성년님 진짜 신나요. 3740님 코요태의 순정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면 스트레스 싹 날라가요 하시면서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코요태의 노래 순정 들으면서 우리 스트레스 좀 날려볼까요?

이 노래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최고입니다. 느낌 알지요? 콩디 하셨습니다. 알지 알지. 조화금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오늘 봄플리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플리로 찾아갔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클론의 도시탈출 코요테의 순정 DJ DOC의 Run To You 였습니다.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신나요 하시면서 2723님 보내주셨고 우리 0101님 어떡하지? 들려주신 노래에 저도 모르게 과속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카메라 사진 받게 됐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찍힌 거 맞아요? 아, 이거 참말로. 사마나73님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이랑 차 타고 퇴근 중인데 신랑이 너무 좋아해요. 콩디 하시면서 크크크 보내주셨고 착한 생각님 저는 운전할 때 SG 워너비의 라라라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흥얼거리기 좋은 멜로디와 쉬운 가사

가사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합니다. 맞아, 맞아. 저 이 노래 한 몇 년 전인가, 한 4, 5년 전에 부산 아닌가? 부산인가 아닌가? 무슨 바닷가였어요. 아무튼 바닷가 가서 그때도 그 번개로 여행 갔었을 텐데 밤에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노래를 탁 틀고 혼자서 그 모래 위를 휘저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그리고 택시 기사입니다. 3313님 운전할 때 쿨에 원 서머 드라이브가 아주 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운전 경력 30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운전하면서 김건모 스피드 많이 들어요. 성영화님도 참여해주셨고, 그리고 8738님 학원 스쿨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학생들이 차량에 탑승하면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진님, 저는 운전할 때 창문 닫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해서 소찬이의 Tears 여러 번 재생합니다. 듣고 싶어요. 김희진님, 어우 노래 잘하시나 보다. 몇 번씩 이 노래를 재생하고 따라 부르신다고요? 저는 이 노래방 가면, 지인들하고 노래방 가면 마지막 곡이거든요. 이 Tears. 이거 한 곡 부르고 나면 목이 팍 쉬죠. 팍 쉬어. 그럼 우리 안여사가 압니다. 너 노래 그거 또 불렀니? 소리 질렀니? 하고 그 정도로 목이 쉬는데, 아 우리 희진님은 끄떡없는 모양입니다. 송보라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프로 운전러입니다.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신나는 곡들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임기희님,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고속도로 달릴 때 들으면 더 신납니다. 과속은 금지. 그러니까 과속은 금지인데 오늘 딱지뗀 분도 계시잖아. 0101. 그리고 8948님 버즈의 여행을 떠나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지영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꽉 막힌 도로에서 들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 진짜요? 막힐 때 한번 이 노래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최고예요. 최지영님,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요즘 틈만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엄마의 생신날, 엄마가 내게 받고 싶어한 생일 선물을 열심히 챙기는 중이다.
1: 어, 딸, 엄마 숙자 이모랑 마트 왔어. 숙자 이모가 엄마 오이 냉채 해준다네. 어, 딸, 엄마가 보낸 미숫가루 다 먹어봤어? 먹을 때 꿀 한 스푼 넣는 거 잊지 마, 딸.
0: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면 어쩐지 큰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다. 그러다가도 내 딸한테 잔소리 한번 듣고 나면 무심했던 나를 또 다시 돌아보게 된다. 엄마, 할머니랑 통화했어? 한번 했다고 안 하지 말고 이따가 또 해. 알겠지? 할머니 혼자 있잖아. 엄마는 내가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살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로는 100점인데 딸로는 0점인 거 알지? 어휴, 정말 반성해. 아빠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나를 홀로 키워야 했던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일터에 출근했다고 한다. 내가 어느 정도 키가 자랐을 때 엄마는 집에 혼자 있을 나를 걱정하며 수시로 전화를 해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사랑인데 나는 전화벨이 울리면 그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다.
1: 아우, 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0: 걱정했잖아. 밥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설거지는 엄마가 퇴근해서 할 거니까 그냥 냅둬. 알았지? 저녁도 괜히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밥 먹어, 밥.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꼭 엄마한테 전화해.
1: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몰라. 싫어. 됐어. 같은 것들이 다였을 거다. 그럼에도 엄마는 집에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나를 챙겼다.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엄마는 어쩐지 내게 전화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 듯했다. 내 딸에게도 이젠 챙겨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무심하게 모른 척하며 살다가 얼마 전 엄마의 생일날 엄마의 속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거다. 엄마도 우리 딸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엄마가 혼자 집에서 뭐 하겠어. 우리 딸 잘 있나, 별일 없나, 이런 생각들 뿐이지. 휴대폰에 말이야, 네 이름이 뜨면 말이야, 엄마는 그렇게 좋단 말이지. 네 목소리 들려주는 게 엄마한테는 선물이야. 엄마가 된 지금도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알기엔 멀었다 싶다. 휴대폰을 만지작대며 우리 엄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동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 들어봤고요. 최지혜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윤은영님, 우선 급한 밥부터 해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5179님, 퇴근하고 가는 길인데 엄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뭉클하네요. 하루의 피로가 엄마 생각과 함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빨리 가서 엄마 보고 싶네요. 윤혜경님은 엄마 건강하실 때 시간 많이 보내세요. 저는 많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다 잊으셔서 늘 슬퍼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제게는 유구무언 같은 사연입니다. 이분 있는데 할 말이 없다.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이소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윤인숙님, 엄마한테 왜 그랬나 후회가 됩니다. 지금 딸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더 잘해드릴걸. 돌아가신 후에 이제야 철드나 봐요 하셨고, 푸당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엄마한테 전화드리면 끊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너무 바빠서 먼저 맨날 끊자고 합니다. 안태환님, 슬프다 하셨고, 황미라님, 우리 딸 현아 엄마도 그래, 네가 대학 서울로 가고 전화도 없는 딸 기다리다가 엄마가 전화하면 바빠 끊어.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엄마 삐진다 하시면서 황미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학교 다니고 막 바쁘고 이럴 때는 엄마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못해요. 그쵸? 참 저도 철이 없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님도, 저는 젊은 시절 엄마를 자꾸 떠올리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생기기도 하는데 어디 갔어? 아유, 또 없어졌네. 아, 그 뒤에 거, 여기 있다. 생기기도 하는데 현실 인정, 그게 왜 이리 안 될까요? 하시면서 문지연님도 문자 이렇게 또 보태주셨습니다. 오늘 최지혜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0: 내치기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985님, 제가요, 시내버스 24년 운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섭섭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듣는 청취자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쉼이라는 걸 조금 즐기신 후에 멋진 인생 2막 열게 되시면 다시 한번 또 멋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76님 안녕하세요. 2월 6일 부평에 지인 소개로 소개팅 간다고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진짜요? 혼인신고 먼저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2월 정도 예정입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하해 주세요. 오, 이렇게 좋은 소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리미리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스텝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콩디 잘 참다가요. 아들 한마디에 욱해서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의 노력을 안 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하시면서 원스텝님 아들에게 욱해서 큰 소리 한번 탁 지르시고 지금 또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6530님 콩디 저는 부산 시내버스 승무사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제 마음 아시죠? 하시면서 흐흐흐 보내주셨어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걸요 저. 6530님 그리고 원스텝 두 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블랙콩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이성호님 5807님도 중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카탈로그로 책 포장해서 학교 가지고 다니고 그러셨다고 5807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미님 그리고 남양주에서 택시기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7395님, 유수진님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다 하셨고요. 4490님, 6216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어김없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무 살 이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사야 할 것은 경험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였어요. 브레이크어웨이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20살 이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사야 할 것은 경험이다. 사실 20살 이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른에도 마흔에도 쉰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만나며 살아가니까요. 직접 보고 느끼고 부딪히면서 우리 안의 감각과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조금씩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실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R2로 시작해서 H7로 끝나는 그대는 반갑습니다 보미님 이렇게 또 인사 건네주셨고요. M5로 시작해서 00으로 끝나는 그대도 발자국 꾹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팝스 프리덤 시작할게요.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 잉글랜드 단원 존 후드콜리의 노래예요. I do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를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영국 차트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바로 1963년 오늘 기준의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1960년대 영국 하면 비틀즈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틀즈 역사적인 첫 1위 곡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비틀즈 특유의 밝은 멜로디와 친근한 사랑 표현, 그리고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의 작곡 감각이 본격적으로 빛나기 시작한 곡 From Me to You입니다. 이 곡은 총 7주 동안 연속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이 곡을 시작으로 비틀즈는 영국 차트에서 연속적인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비틀즈가 부릅니다. From Me to You.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비틀즈의 From Me to You였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가족들의 우산을 한 번쯤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마철을 앞두고 고장난 데는 없는지 미리미리 살펴보는 거죠. 자동우산, 수동우산, 장우산, 2단, 3단, 4단 우산까지 요즘 종류도 참 많아졌고요. 디자인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우산이든 펼치면 우산살이 안쪽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건 똑같죠. 그리고 바로 그 구부러짐 덕분에 우린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거, 어쩌면 인생의 빗속에서 조금은 나 자신을 낮추고 구부리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사실 누구나 꼿꼿하게 살고 싶어 하죠. 스스로를 낮추거나 굽히는 걸 어려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어깨를

조금 낮춰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비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그대는 어떠세요? 배트 미들러의 Wind Bends My Wings, 글렌 프레이의 Do You Want You Love, 줄리아 포뎀의 Mysterious Ways 듣고 오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의 아름다운 듀엣곡이죠. A Where We Belong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까요? 따뜻한 마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아닌 건 느끼는 것뿐이에요. 진짜라고 생각될 땐 지키려고 하죠. 갈 길은 멀어요. 우리 앞엔 산들도 놓여있죠. 하지만 매일 한 발자국씩 오르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 주죠. 높은 산 위에 독수리들이 울부짖는 곳으로. 사랑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죠. 뒤를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가진 전부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찾아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곳에 있죠. 갈 길은 멀어요. 우리 앞에 산들도 놓여 있죠. 하지만 매일 한 발자국씩 오르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당신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 노래, 그 가사, 조카거와 제니퍼 원스의 듀엣곡이었죠. A Where We Belong의 가사말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해준 노래죠. 사랑의 힘으로 한 걸음씩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자고 조카커와 제니퍼 원스가 속삭여주네요. 이번에는 반 모리슨의 Have I Told You Lately, 라이오넬 리치의 Truly 듣고 오죠.

반 모리슨의 Have I Told You Lately, 라이오넬 리즈의 Truly 들려드렸습니다. 인상적인 향송 두 곡 보내드리죠. 달리다가 부른 밤비노, 노래 제목인 밤비노는 어린아이, 귀여운 소년이란 뜻으로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경쾌하면서도 정열적인 분위기로 담아낸 노래죠. 그리고 샤를 아즈나브로의 시적인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래예요. 뿌리 뿌르 꾸띠지유, 당신의 눈빛보다 더 푸른 들려드릴게요.

달리다가 부른 밤비노, 귀여운 소년하고요. 샤를 아즈나브르가 부른 노래였어요. 프리 브르 끄띠지유, 당신의 눈빛보다 더 푸른,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대는 어떤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도전해 볼 계획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적게라도 멋지게 시작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충분히 빛날 겁니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편곡가 칼라블레이의 런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분명 머릿속으로는 완벽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애써 세운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때 뭔가 꼬였다는 판단이 들면 단전에서부터 짜증이 욱 하고 올라오죠. 근데요 여러분, 별일 아니에요. 그거 조금 무너진다고, 조금 바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코어에 힘 꽉 주고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중한 오늘 하루를 망가뜨릴 순 없잖아요.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도겸의 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짜증날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인 거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다시 방향을 잡는 힘. 다시 중심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계획에서 어긋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그걸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계획이란 걸 살면서 많이 세우고 살진 않아가지고 계획을 정말 세우는 일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뭔가 큼직큼직하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틀은 있는데 정말 계획형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변수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즐거움? 짜릿함? 그런 거를 많이 즐겨요. 물론 이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데서 오는 실패나 뭐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있을 순 있긴 한데 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그럼 나 이번에는 나한테 좀 잘 안 되는 일이었나 보다. 경험 삼아서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계획형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21세기 생활백서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 같이 정말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이게 잘 안 풀리면 저 길이 있겠거니 하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수요일. 수요일에는 좀 짜증이 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살짝 지쳐있는 시기거든요, 수요일이. 제 생각에는 가장 지칠 때가 목요일 같고 수요일도 살짝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짜증보다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흘러보내자. 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전히 항상 그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어반자카파 빈지노가 함께 부른 서울밤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030님, 부모님 모시고 대만 여행 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여행이 5년 전 다낭 여행이었는데 그때도 마트 앞에서 다낭 직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엄청 크게 싸웠거든요. 이번엔 제발 싸우지 않길. 부모님 여행 10계명 출력해서 가려고요. 아, 부모님 여행 10계명, 금지어 10계명이 있대요, 여러분. 아직 멀었냐 금지, 줄 계속 서야 되냐 금지, 음식이 달다 짜다 금지,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이거 무슨

무엇으로 먹냐 금지 등등등. 참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 자식들이 좀 잘 이렇게 여행 계획도 짜서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또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 입맛과 그 환경과는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좀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좀 짜증? 그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내비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 계획을 많이 짰겠어요.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 완벽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뭔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할 것 같은데, 또 부모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쨌든 대만 여행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때만큼 싸우지 마시고 잘 조금 이제 짜증이 나도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싸우지 않는 여행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나요? 근데 뭐 진짜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은 싸울 일이 없기는 해요. 김은채님. 학교 가기 전에 수영 수업을 듣고 가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유형을 마스터하래요. 아유, 우리 은채 학생. 아이고. 와, 근데 대단하다. 이게 수영이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면 정말 체력이 많이 길러지긴 하지만 그 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하고 나면 배도 엄청 고프고 막 잠이 쏟아지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러고 학교까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근데 또 이걸 루틴처럼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길러지긴 할 거예요. 우리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채 학생님. 노래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나빠, 프라이머리의 러브.

Yea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my babe. Let's go.

크러쉬 나빠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라이머리의 노래 Love였습니다. 8853님께서요. 제 자취방이 만남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 친구 모임, 직장 선후배 모임까지 연달아 저희 집에서 하게 됐네요. 누가 오는 건 좋지만 싫은 기분, 이 마음은 뭘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뭔가 우리 8853님께서 초대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성격이다 보니 그래서 좋긴 좋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건 좋은데 뭐 남들이 야 그러면 우리 거기 8853님 그 집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건 또 싫은 기분일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저도 이제 자취했을 때 제가 초대하는 건 좋은데 남이 뭔가 마치 우리 집이 열린 공간인 것처럼 야 그냥 너네 집에서 보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살짝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청소도 해야 되죠. 또 거기서 그냥 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밥 먹고 하다 보면은 또 지저분해지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뭐 좋으면서 싫은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그 횟수를 조절해 보시는 건 어때요? 8853님. 이은수님, 유언님 칭찬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칭찬 사연 보내봅니다. 오! 아침마다 유언님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말투도 귀여워서 대학생 딸 아이와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궁금해져서 검색해봤는데 아름답게까지 하시던데요. 완전 다 가진 여자. 히히 감사해요 은수님. 아 이거 또 제가 하도 그냥 칭찬 좋아한다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런 기분 좋아지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좋아하긴 하는데 반응을 좀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어떻게 이게 저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잘 더 좋아할 수 있을지 그런 반응을 고민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보내주셨던 분이 또 보내주시고 하면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와주셨던 분들이 또 찾아와주시고 하면은 왠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라디오 DJ들이 이 라디오의 매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말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민망하니까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노래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9위 그리고 7위 소개해드릴게요. 9위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인데요. 에이핑크의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로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가사가 이 노래의 포인트죠. 7위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가 차지했는데요. 아이유 스페셜 리메이크 앨범인 꽃갈피에 수록된 곡입니다. 원곡은 1985년에 발매한 조덕배 씨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아이유만의 감성으로 재탄생시켰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 미스터 츄,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유언이의 프리마켓 오늘은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9위 에이핑크 미스터 츄 7위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 두 곡 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2014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네요. 특히 이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을 당시에 많이 들었었고 그때 막 아이유의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도 나요. 단발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단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되게 하늘하늘한 옷을 많이 입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막 따라서 괜히 입어보고 싶고 참 어릴 때는 그 아이돌 그리고 가수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 코너는 자꾸만 이 참 시간을 세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2014년 6월 2주차에 뭐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이때 6월이면은 아마 방학이어가지고 한국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성일영님 귀농한 지 한 달 됐는데 너무 좋네요. 푸릇푸릇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귀여운 길냥이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귀농하셨군요. 제가 대구에서 지역근무를 할 때 교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귀농하신 분들을 모아서 막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표정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뭐 도시 생활에 질려서 이제 귀농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나 계셨는데 아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도 이제 언젠간 도시를 떠나서 그렇게 귀농을 하는 일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일영님께서는 귀농하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17님 계속 자취를 하다가 본가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어제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부엌에서 요리를 해봤는데 이게 요리도 안 하다 보면 실력이 줄어드나 봐요. 와 너무 맛없던데요? 엄마가 짜증낼 정도였어요. 웬만하면 맛있다 해주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엄마들의 입맛이 또 워낙 이제 본인들의 그 솜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떡볶이가 맛없기 쉽지 않은데 바로 이칠님 뭔가 간장을 되게 많이 넣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또 하다 보면 다시 예, 요리 실력은 돌아올 겁니다. 떡볶이가 맛이 없었을 원래 요리를 잘하시는 건 맞는 거죠? 바로 이칠님 아무튼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오셨고요. 1620님께서요. 좋아하는 선배 언니의 생일이어서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입니다. 언니가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공 모양으로 할지, 화장품 브랜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쿠션 모양으로 할지 아직도 못 고르겠어요. 요원님 추천은 뭔가요? 와, 고민된다. 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골프공이요. 왜냐하면 물론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직업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케이크를 보면서 물론 이제 둘 다 받아도 기분 좋겠지만 뭔가 이제 매일매일 쿠션이나 화장품 봐야 되는데 또 케이크로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봤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한테 만약에 뭐 제가 좋아하는 빵 모양의 케이크냐 마이크 모양의 케이크냐 하면 전 빵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네, 골프공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뭔가 특별하고 좋을 것 같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후디의 한강.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폴킴의 가요광장에 볼륨 DJ 오마이걸 효정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두 분께서 퀴즈 대결을 했는데 문제 중에 하나가 쿨FM의 새로운 DJ 이름을 맞춰라 였대요. 근데 우리 폴킴씨도 그렇고요, 효정씨도 그렇고요,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효정씨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폴킴씨는 저희 나름 그래도 그 제작 발표회 때 이야기도 꽤나 제법 많이 나눴는데도 아 약간 조금 서운한데요? 뭐 어쨌든 폴킴씨가 계속 오 이렇게 한 글자씩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폴킴씨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10분께 커피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커피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말머리 커피 달고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그리고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할게요.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같이 듣고 올까요?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어 문장까지 유쾌하게 익혀볼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두 번째,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세 번째,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좇고 있네요. 네, 미국 아티스트 코리 웡의 2020년 곡이고요. Golden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코리 웡은 참고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프로듀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곡의 피처링으로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코디 프라이가 참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지 예상해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Looking all around at the people I see. 내가 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이런 느낌이죠. 내가 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Everybody's living the dream. 이 문장입니다.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라고 해석되는 미션 문장이에요. Everybody's living the dream. Everybody's living the dream.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모두들 꿈을 산다 라는 정도가 될 텐데 그만큼 꿈 같은 이상적인 삶을 산다 라고 live the dream 이라는 표현이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starring in the show that we film on our phones. 사실 우리의 그 생활 속에도 아주 밀접한 그런 가사 내용들이거든요. Starring in the show that we film on our phones. 우리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쇼의 주인공이 돼요. 그죠? Starring in the show that we film on our phones. Taking photos for pretend magazines. 자,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Taking photos, 사진들을 찍고 있대요. For pretend magazines. 네, 이 중에서 이 pretend magazine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Pretend가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가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tend world라고 하면 가상의 세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pretend magazines라고 하면 가짜 잡지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상 뭐 소셜미디어 속에 화보를 찍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Taking photos for pretend magazines. 진짜인 척하는 잡지들 용도로 사진들을 찍고 있죠. 소셜미디어 속의 화보 용도로 사진을 찍고 있죠.

사진들을 찍고 있죠. 네,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I don't want silver. Don't want the bronze. 실버도 들리고 브론즈도 들렸으니까 왠지 은메달, 동메달을 뜻하는 것 같죠? 난 I don't want silver. 은메달은 싫어요. Don't want the bronze. 동메달도 싫어요. I won't play Potsy. 나는 Potsy라는 역할은 안 할 거래요. Potsy가 누구냐면 70년대 미국에서 꽤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시트콤 속에서 아주 평범한 친구 역할. 이었어요. 그래서 주연 말고 조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I won't play Potsy. 나는 조연 역할은 안 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play the phones. 조연 말고 뭘 하겠다는 걸까요? 주연 역할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phones라는 캐릭터 이름을 여기서 한 번 더 등장을 시킵니다. phones 역할을 할 거예요. 네. phones는 아주 인기도 많고 또 상징적인 주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조연 말고 나는 주연을 하겠다. 은메달, 동메달도 싫다. 난 금메달만 원한다. 라는 뜻이죠. Every time I see a shining thing on the screen. 화면에서 every time I see a shining thing. 뭔가 매번 반짝이는 뭔가를 볼 때마다. Hey, maybe that could be me.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뭐라고요? Maybe that could be me 라고요. Maybe that could be me.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저도 모르게 막 따라하게 됩니다. 코러스 부분인데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이렇게 불렀어요.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반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부분만 표현을 알려드린다면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이게 남거든요. 모두들 빛나는 무언가를 조치면서 달리고 있네요.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그 다음 이어지는 소절. We won't stop running till we get the something golden, golden.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Till we get the something golden. 우리가 빛나는 그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요. 왜?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펑크나 재즈나 팝적인 요소까지 다 세련되게 잘 섞여 있는 곡입니다. 그럼 전곡 함께 들어볼게요. 코리 웡의 Golden.

0: 그럼 에너지 업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Everybody's living the dream 이라는 문장이었죠. Everybody's living the dream. Everybody looks so happy and successful. 네, 우리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만 같고 다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Everybody seems to be living their best life. 이렇게도 대체 문장 가능하겠죠. 두 번째,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Maybe that could be me. 네, 기억나시죠? Maybe that could be me. Maybe that'll be me one day.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고, Maybe I could be there someday.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세요. 세 번째,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라는 문장은요.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이렇게 멜로디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이 핵심 문장이었죠. Everybody's chasing something bigger. 예, 다들 더 큰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장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Everybody's living the dream. Everybody's living the dream. Everybody's living the dream. 두 번째,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Maybe that could be me. Maybe that could be me. Maybe that could be me. 세 번째,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리듬에 맞춰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화숙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딸아이가 연애를 시작하더니 아주 콧노래가 절로 나오나 봐요. 이 아침부터 콧노래를 불러드네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신청할게요. 그쵸, 사랑을 시작하면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긴 하죠.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화숙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Wait, hold up, stop.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005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해야 했던 일이 이 새벽에 생각났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라이즈 임파서블 신청합니다. 이거라도 틀어줘요, 제발. 그럼요, 다행이죠. 내일 생각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이즈 임파서블 들으시면서 해야 하실 일 꼭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9054님 쇼츠 보다가 빠진 노래가 있는데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트레저의 옐로우 아침에 이 노래 들으면 신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럼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트레저의 옐로우 같이 들어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1852님, 이 시간에 저는 혼자서 홈트를 한답니다. 너튜브에 땅끄 부부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알려주는 홈트 따라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알죠, 알죠. 와, 저도 이분들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홈트가요, 은근 운동 진짜 많이 되지 않나요? 저는 티판인가? 나도 허리 운동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그거 한번 따라하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할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라인이 살아나는 느낌? 아무튼 홈트도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 네, 정말. 근데 이 시간부터 땅끄 부부를 따라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1852님. 0971님. 신혼 3주차입니다. 한평생 운동에 운도 모르던 제가 남편 때문에 강제 기상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 멀리 뛰어가고 있고 저는 슬슬 걸어갑니다. 그래도 같이 나와서 운동한다는 자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걷기로 시작해서 점점 슬로우 조깅, 그리고 뛰는 것까지 하시면은 운동 잘될것 같은데요? 신혼 3주 차라니, 아유, 정말. 아유, 같이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운동에 운자도 모르시면서 같이 이렇게 계시는 모습, 참, 깨가 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852님, 그리고 0972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Ed Sheeran의 Castle on the Hill.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최고의 위로는 맛있는 음식 잠시만 그러고 보니 오늘 규순이가 깨톡이 한 통도 없네 원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제잘거리는 앤데 아까 내가 보낸 깨톡에 답도 없고 뭔 일이지? 사무실 전화로 장난 좀 쳐볼까?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마케팅팀 박규순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 A거래처 직원인데요 박규순씨 맞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0: 아 무슨 일이냐면요 야! 너 왜 내 깨톡 안 봐?
1: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너 허유원이지
0: 야 너 왜 내 깨톡 안 보냐고 많이 바쁘냐?
1: 아 진짜 심심하게 그지없어가지고 뭐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해 야 말도 마 나 진짜 아침부터 열받아가지고 책상 확 다 엎어버릴 뻔했어 진짜
0: 왜 누가 뭐라 했어?
1: 아 몰라 말도 하기 싫어 진짜
0: 아 그럼 이따 저녁이나 먹자 끝나고 내가 니네 회사 앞으로 갈게 콜?
1: 콜?

0: 생각 없어. 아, 진짜 짜증나.
1: 밥 생각은 없어도 곱창 생각은 날걸? 너 소울푸드가 곱창이잖아. 야 대박. 규순아 오늘 곱창 상태 미쳤다.
0: 아, 나 지금 입맛 없어. 너무 열받아. 한 입만 먹을까? 야 너 좀 굽는다. 이거 맛있네 여기.
1: 야 이거 부추 부친 거랑 같이 먹어. 진짜 맛있어.
0: 아, 벌 부추야. 아, 술이나 마시. 어우. 야 여기 맛있다 부추. 여기 좋아 뭐야?
1: 사장님 저희 모듬 곱창 2인분 추가요.
0: 아 뭐 2인분이야.
1: 야 여기 된장찌개도 있으니까 같이 먹어. 기름기가 싹 내려가.
0: 된지? 야 좋다. 와 여기 궁합 뭐야? 와 대박 완전 미쳤어.
1: 어때?
0: 너 왜 말 안 해?
1: 이제 애기할 기분 들어?
0: 어! 어!
1: 완전 풀렸어?
0: 아, 야 속이 다 내려간다 야. 야 진짜 나 아까 완전 대박 짜증났잖아 진짜. 너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얘기해줄게 진짜. 어?

0: ustedes. Good morning, ladies.
1: 어떤 것 같아?
2: 버벌진트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최고의 위로는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 진짜 메소드 연기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오버를 하세요, 맨날?
3: 저도 메소드 연기였어요.
2: 아니, 규순이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하다 갑자기 으아! 이러면서.
3: 그것도 규순이에요.
2: 규순이가 갑자기.
3: 규순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2: 됐어요. 아우,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3: 그럼요. 나오죠.
2: 아니, 우리 지금 상쾌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3: 상쾌하지 않아요?
2: 아니, 놀라신다고요. 아,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규순이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된장찌개가.
3: 아, 그럼요. 아.
2: 이런 진짜 찐 목소리가 숨겨놨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3: 이 곱창이 기름지걸 먹다가 된장찌개 딱 한 모금 딱 이렇게 먹으면
2: 그러면
3: 속이 크 내려가죠.
2: 그쵸, 그쵸. 아, 근데 진짜 항상 일이 고되고 힘들 때는 저는 무조건 음식 생각부터 나는데
3: 저도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만 항상 저랑 아내는 기다리거든요.
2: 네.
3: 금요일이 유일하게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2: 아, 왜냐면 부으니까 밤에 네. 뭘 못 먹겠구나.
3: 그쵸.
2: 야식을.
3: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은 뭐가 없고 일요일은
2: 아,
3: 제가
2: 그러네.
3: 뉴스를 하니까
2: 네네네.
3: 이제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번 이제 생각나는 음식이 달라요.
2: 네.
3: 아, 이번 주 뭐 먹지? 이러면서 둘이서
2: 아,
3: 막 누워서
2: 설레겠다.
3: 얘기하죠.
2: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 드실 거예요?
3: 이번 주에요. 지난 주에는 치킨을 먹었거든요.
2: 네.
3: 근데 이번 주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2: 근데 생각만 뭔가 해도
3: 한창 많이 먹을 때는
2: 네.
3: 마라샹궈를 일주일에 진짜 한 두 번씩 먹었어요.
2: 마라샹궈 너무 맛있죠.
3: 얼얼한 게 이게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더라고요.
2: 아, 매운 걸로 좀 스트레스 푸시는 편.
3: 네.
2: 그러면 나만의 소울 푸드가 있다면 어떤 음식이 소울 푸드예요?
3: 마라샹궈도 그랬고 최근에는 부대찌개 좀 꽂히기도 했어요.
2: 부대찌개.
3: 네.
2: 아, 좀 맵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3: 쓱까 먹는 거. 여러 가지 다 쓱까 먹는 거.
2: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3: 뭐 좋아하세요?
2: 저도 이제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소울푸드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3: 아, 떡볶이.
2: 진짜. 근데 저도 마라 종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라탕, 마라샹궈 좋아하긴 하는데 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 기분 탓이 아니겠죠? 그걸 먹고 나면 다음날에 엄청나게 붓고 또 그 다음날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그 붓기가 그냥 살로 굳어지는 느낌이
3: 맞아요.
2: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일 또 굶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라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제일 맵기 강하게 해서
3: 그 매운 걸 잘 드시나 봐요.
2: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나면서 먹는데 그만큼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2: 네.
3: 그거를 먹고 이제 아내는 다시 배달 어플을 켭니다.
2: 네. 오.
3: 왜냐하면 달달한 걸 또 먹어야 되니까.
2: 맞아요. 맞아요.
3: 또 그런 걸 짠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 또 이게 달달한 걸로 중화시켜줘야 되고.
2: 그래서 그 다 먹고 시키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0: 조금 즐기다가 이제 가장 좀 아, 배가 찰랑말랑 할 때 시켜야 돼요.
1: 야, 지금 똑같은 얘기한다.
0: 다 먹고 시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흐름이 착 끊기면서 좀 이렇게 착 내려간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게.
1: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음식 때문이라도 하루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어딥니까?
0: 그러니까요. 음식으로라도 풀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소울푸드는 뭔지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1: 안녕.
0: 저희는 내일 뵐게요. 자, 하림의 위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8: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7: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9: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입니다. Cruel Summer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대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 정체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도리분기점을 앞두고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계터널 부근에서도 출근 차량 많이 늘었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부터 강일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답답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찰 땐 쉬어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린 먼 여행의 끝에선 또 웃을 테니까. 자, 눈물 닦고. 끝없이 펼쳐진 이 험한 길이 널 힘들게 해도 다 괜찮아. 움츠렸던 날개를 다시 쭉 펴 세상을 전부 가져보자. 널 위한 내 작은 선물 하나. 난 항상 네 편 꼭 기억해줘. 사랑해, 나는 너의 비타민. 소녀시대의 비타민 중에서. 6월 10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조는 항상 여러분 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소녀시대의 비타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아람님이 상큼한 곡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해주신 바로 그 곡이었어요. 최성만님,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보람있게 하루 시작해요.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장숙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휴무라서 일찍 일어나 두기 쫑긋하고 기다렸어요. 휴무시면 쉬고 싶으실 만도 한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다리시다니 고맙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이채원님, 2116님 반가워요. 수요일 아침도 출근 준비하며 출석 도장부터 꽝 찍어요. 또

김미영님 반갑습니다. 서영신님 둥근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네요. 아 문장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하고. 3735님 지금 비몽사몽이네요. 새벽에 3시 넘어서 천둥치고 비가 쏟아지는 소리에 깨서 잠을 못 잤어요. 오 3735님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죠? 오 지금 비 천둥이 새벽녘에 좀 몰려왔었나 본데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예보에 중부지방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침 출근길로는 잘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보로는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받아보고 있죠. 요즘 부쩍 힘든 나에게, 요즘 응원이 필요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8: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모자이크가 부릅니다. 왕자와 병사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김훈님, 남편 생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사해서 좋아하고 있는 우리 남편 생일도 특별하게 축하받으면 더 기뻐하겠죠? 남편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2064님,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입니다. 벌써 16년이나 살았네요. 세월 참 빨라요. 남편은 새벽부터 대전 출장 갔어요. 자기야, 올 때 꼭 빵 사와. 신은주님, 고등학교 때 친구 둘이 서로 자녀들을 소개해줬는데 곧 결혼을 올린다네요. 두 친구가 사돈을 맺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아, 사돈 맺게 된 거 축하한다. 0142님, 적금 만기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다 같이 축하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 먹을 것도 좋고 물질적인 선물도 좋고요. 무형의 그 무엇도 좋아요. 사연 기다릴게요. 아까 새벽 천둥 치던 비 소식 전해주셨던 3735님, 쌍문동이었군요. 지금은 비가 언제 왔냐는 듯한 날씨라고. 아, 좀 요즘 날씨가 좀 변화무쌍합니다. 0390님, 요즘 들어 재채기와 코막힘이 계속되네요. 환절기가 지났는데도 답답해요. 평소 힘쓰는 일을 하는데 무리해서인지 결국 탈이 났나 봐요. 경화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들어 라디오에서 제 문자가 읽히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네요. 평소 아침부터 밤까지 라디오를 듣고 저의 문자가 읽히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그 낙이 사라진 기분이 들어요 하셨어요. 아, 참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아, 이 시간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0390님, 이제 낙이 다시 생기셨을까요? 그나저나 정말 무리하셨나 봐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은근히 주변에서 감기 몸살 앓으시는 분들이 지금 제 지인들도 좀 있어서 저도 약간 바짝 긴장하면서 아프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영선님, 어제 매운 떡볶이와 단 디저트 먹었더니 아침에 얼굴이 엄청난 동그라미가 되었네요. 둥근 해가 떴군요. 강지혜님, 매일 출근하면서 운전 중 듣다가 오래간만에 회사 셔틀 타고 가면서 들으니 편하고 좋아요 하셨어요. 야, 편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1104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사뭇 비장해지는 아침입니다. 힘차게 기운 받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중요한 회의가

걸까요? 그리고 아마 1104님께서 어떤 책임지는 역할을 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거겠죠? 그 회의 잘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김정민님, 직장생활 30년, 요즘 갑자기 사람에도 일에도 치이는 느낌, 그저 출근이 하기 싫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음이네요.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이 겁이 잘 넘어가야 할 텐데 걱정도 되고요. 하셨네요. 아, 약간 번아웃 같은 그런 느낌이시려나요? 그런데요. 날씨도 사실 하루에도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오고 그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날도 맑아지고 그러는데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금 그 자리를 지키신 것만 봐도 김정민님께서 얼마나 그 시간을 잘 묵묵히 견뎌오셨는지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치고 계시는 거겠죠. 제가 감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잘 이겨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릴게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같이 노래 듣죠. B1A4 그대와 함께.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서랍을 정리하는데 뭐지? 오래된 종이 입장권 두 장이 나온다. 무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경기 입장권.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라고 적혀있는 글자 위에 서울올림픽 엠블럼이 그려져 있고 요금 2,000원, 탁구 9월 25일 이런 정보들이 적혀있다. 빛이 바랜 입장권 두 장을 손에 쥐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열기, 선수들이 공 하나에 집중하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자부심까지. 어린 마음에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란 걸 느꼈던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설렘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입장권. 우연히 만난 작은 종이 덕분에 1988년의 나를 다시 만나고 온 순간, 입장권을 잘 펼쳐놓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아침의 나라에서 김연자의 노래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8 올림픽 폐막식 때 불렸던 곡이었죠. 오늘의 일상 한 컷 085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는데요. 김영애 님이 우와 그 입장권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니 대단하세요. 그쵸. 88 서울올림픽 경기 입장권이라니. 오,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신정희님. 와 1988년 서울올림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감격해서 눈물 날 정도였지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탁구 그때 당시에 서울올림픽 때 탁구를 찾아봤더니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탁구 경기가 벌어졌더라고요. 아마 그 입장권에 그 장소도 적혀 있으려나.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탁구도 정식 종목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88 올림픽 때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이 됐더라고요. 와 그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경기에 우리 0853님께서 가셔가지고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시고 그 입장권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때를 생생하게 떠올리실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네요. 아 그런 경기 직접 보신 거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겠어요. 사진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4719님, 저는 기념주화 가지고 있어요. 그때의 응원들이 생각납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보물 아닌가요? 보물? 기념주화 아마 그때 이게 사진이 제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아마 24회 적혀 있네요. 그 올림픽 주화인데 야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증서가 이거 원래 노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노랗게 빛바랜 색 있죠. 종이가 그렇게 빛이 바란 노란색으로 변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그 주화를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야, 지금 뭔가 그냥 이런 기억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좀 울컥 뭉클해지는데요. 이세찬님 콩 옆에 축구공이 생겼네요 하고 보이는 라디오 보셨나 봐요. 딱 캐치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그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 콩 인형 옆에 보이죠? 지금 보이네요. 현지 시간 이제 이번 주 12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현지 시간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12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1988년 그 옛날 서울올림픽 또 치렀고 그 시절을 지나서 2026년에도 국제 스포츠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뻥 넣기를 바라며 이 콩 인형 앞에 공을 올려놓았습니다. 강수연님 새벽에 비가 왔나 봐요. 땅이 촉촉한데 하늘은 햇살을 머금고 있어서 상쾌하네요.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길요 하셨어요. 새벽에 비 온 지역이 꽤 많군요. 저는 정신없이 자서 뭐 제가 사는 지역에 안 왔을 수도 있지만 하긴 왔다고 해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박신홍님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뒤척이다가 6시에 남편 아침 챙겨주고 다시 누워서 우아저 듣고 있어요. 아유 아침에 분주하게 보내셨네요. 김상혜님 지금 출근길 지하철 안인데 집에서 양치하고 허리 펴는데 갑자기 삐끗해서 허리가 좀 시큰거리네요.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은데도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그럼요. 허리가 왜 몸에

중심이겠습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 오늘 좀 조심하시고 정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신다 하면 꼭 병원 가시고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권한숙님, 아침인간 되려고 운동 중입니다. 어르신들 열심히 운동하네요. 눈치 보면서 운동기구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 왜 눈치를 보십니까? 파이팅 넘치게 운동 잘 하십시오. 노래 두 곡 듣죠. 박복경님 신청곡이에요. 전유나의 사랑이라는 것. 이어지는 곡은 부활의 론리나잇.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요? 박혜진님, 곧 퇴근합니다. 밤근무 3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비 오기 전에 놀러 가려고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어머, 쉬고 싶지 않으신가요? 놀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알차게 노십시오. 1272님, 저에게 선물은 무조건 꽃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꽃을 보면 사르르 녹아내려요. 어제도 꽃 사온 건 안 비밀. 8264님, 딱 1년 전부터 체중 조절해서 22kg 뺀 저에게 오늘만큼은 달달한 음식을 먹는 선물을 하고 싶네요. 오늘은 과자 한 봉지 뜯을까 봐요. 와, 다이어트를 정말 잘하셨네요. 대단하시다. 오늘은 치팅데이로 결정하셨군요. 김화영님, 뚜벅이족이라 많이도 걸어다니지만 또 칼발이라 항상 양말도 첫째 발가락 쪽이 구멍이 많이 나는데 운동화도 한쪽에 구멍이 난 거 있죠. 튼튼하고 시원한 새 운동화 선물하고 싶어요. 김유희님, 외출할 일 있는데 절 위에 멋진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선물하려고요. 멋지고 향기로운 시간 즐기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본조비에요. Keep the pace.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꼭 듣고 싶은 그 곡 신청하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간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7곡 1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그리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각각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에서 수원, 또 오산에서 남사 사이 교통량 많아졌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 또 좀 더 지나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정체고요. 이후로는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 에서 사고 났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양희은의 상록수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는 1971년 데뷔 앨범을 발표하면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특히 이 장르의 대모로 불리고 있죠. 어떤 장르일까요? 주로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르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1번 포크, 2번 탱고, 3번 람바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가수 양희은 씨는 어떤 장르의 대모로 불릴까요? 1번 포크, 2번 탱고, 3번 람바다.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6: 이 노래 다 알지? 양희은의 상록수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가수 양희은 씨는 어떤 장르의 대모로 불릴까요? 오늘의 정답 1번 포크죠. 임문택님 포크 정답 보내주셨고요. 조화금님 1번 포크. 어머어머 지금 여기 안산 상록수역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입니다. 상록수를 지나가시면서 바로 답을 보내주셨네요. 9296님 1번 포크. 사랑해요 조경아 누나, 앞으로 20년 더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열렬하게 마음을 보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0608님 1번 포크. 등에 담이 와서 누워서 듣고 있어요. 어머 저런, 빨리 풀리시길요. 이럴 때 라디오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6237님 1번이요. 이 노래는 들으면 한 번 정도는 제 삶을 생각하게 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셨고요. 아, 이 노래의 힘이 좀 크죠. 9224님도 1번 포크. 박세리 선수 양말 벗고 맨발로 연못에서 퍼팅하는 장면이 연상되네요. 즐거운 수요일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제 앞에 어떤 역경을 헤치고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오, 그리고 0710님. 작년 1월에 아기 갖고 싶다고 사연 보내서 라디오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저런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쌍둥이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최미진님, 오전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너무 떨려요.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네요. 자신을 믿으십시오. 파이팅. 그리고 박병성님, 월드컵 우리나라는 금요일 11시 체코와 첫 경기를 합니다. 예선 통과 시 32강이고요. 중계는 KBS에서 합니다. 저는 지인들과 피자집에서 시청합니다. 예약을 했어요. 대형 스크린으로 같이 보려고요. 2002년 4강 신화 다시 한번 재현했으면 좋겠네요. 선수층도 역대급이니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이거 관계자 아니시죠? 이 월드컵과 또 KBS 중계까지 홍보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올림픽에 이어서 월드컵까지 계속 어떤 스케일이 뭐랄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뭔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비지보이스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이어서 들으신 곡은 산타 에스메랄다의 코파카바나였습니다. 아까 그 퀴즈 보기에 람바다가 있었잖아요. 한때 그 람바다 엄청 유행해가지고 노래도 춤도 엄청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약간 그 중남미 계열 음악이라서 그런 건지 코파카바나를 들으니까 갑자기 람바다도 막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그 제 몸으로 표출은 전혀 되지 않는 내면의 그 댄스 본능이랄까 뭔가 그런 게 막 좀 들썩들썩이게 되네요. 유행식님 떡떡 귀로만 듣다가 처음 와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그동안 귀 쫑긋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노크해 주셔서.

저 고맙습니다. 5266님, 아무래도 오늘 저녁엔 마트에 들러야겠어요. 마트에서 연어회 한 접시에 작은 캔맥주 사다가 시원하게 한잔 마셔야겠어요. 오늘 나만의 작은 파티를 여시는 건가요? 임정임님, 오늘 9시 30분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이 아침이 바빠요. 딸 도시락 싸고 빨래 돌리고 남편은 누룽지 끓여서 먹고 일터로 나갔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아유, 이제 좀 다 보내시고 나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2064님, 아니 아니, 어제 매운 거 먹고 잤다고 페이스 아이디가 제 얼굴을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북이 빠지면 로그인 되겠죠? 하셨는데 저 페이스 아이디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요. 이 정도로 예민한가요?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예민한 걸로는 보안으로 치자면 사실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최첨단 AI 시대에 나의 얼굴을 북이까지 예측을 해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잘못됐어요. 6542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첫 출근부터 1년 8개월 동안 함께 있는데 이제야 인사드려봅니다. 늘 아침을 신나게 즐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출근 잘하십시오. 5259님,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직원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훈련소에서 고되게 훈련하고 있을 아들에게 6주 훈련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잘 견디고 수료식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1330기 해병 훈련병들 같이 모두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아드님 신병 교육 훈련 중인가 보네요. 건강하게 잘 마치시길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그 곡들입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8738님,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알바생입니다. 다섯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며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듣는데 이민자 이모님 오늘 생신이세요. 좋아하시는 유리상자 신부에게 신청합니다. 충성!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8738님이 막내신 것 같죠? 예쁨 받으십시오. 이따 시원하게 돌리세요. 특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6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요. 이민자 이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유리상자 신부에게.

오늘 꼭 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조은지님, 오늘 선선한 공기가 참 좋습니다. 출근길에 듣고 싶어요 하신 그 곡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씨. 오늘 주제는 항상 쟁여놓는 음식 또는 식재료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항상 미리미리 쟁여놓는 음식들 있죠? 쌀 같은 필수 식재료나 커피 같은 기호식품은 물론 그 외에 토마토는 늘 쟁여놓는다. 냉장고에 군만두가 떨어진 적이 없다. 마늘의 민족답게 언제나 마늘을 다져서 얼린다. 이렇게 집에 항상 있는 음식 혹은 식재료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G.O.D. 네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항상 쟁여놓는 음식 또는 식재료입니다. 떨어질 일이 없도록 항상 미리미리 구비해놓는 우리 집의 음식 식재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하긴 뭐 냉장고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식재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정말 좀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부지런하신 분들은 막 그때그때 사서도 하시는데 저는 그때그때가 아니라 일단 그냥 눈 뜨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냥 후다닥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돼서 요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좀 많이 쟁여놓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김진홍님, 저는 코인 육수요. 어제도 시켰어요. 감칠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우미숙님,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은 두부입니다. 매일 단백질을 챙겨야 하고 좋아하는 두부 떨어지면 불안해요. 아, 더군다나 이 두부는 또 이렇게 유지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주 사셔야겠네요. 김은미님, 요거트로 만든 차지키 소스요. 그 지중해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신가 봐요. 이현경님, 우리 7세 아들은 연두부요. 아침마다 연두부를 꼭 먹어서 연두부는 우리 집 냉장고 쟁여템입니다. 그 연두부 위에 그 뭐죠? 간장 소스, 간장 촥 뿌려가지고 먹는 그 맛. 어떻게 드시나요, 연두부? 전진아님, 우리 집은 우삼겹 대패 삼겹살이요. 급할 때 어떤 요리에 넣어도 만점 재료입니다. 또 장숙자님, 저는 쌀은 떨어져도 떡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떡보거든요. 이젠 좀 줄이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저랑 똑같으시군요. 저는 그 종류마다 떡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아, 정말 그 떡 열량이 좀 굉장히 높다고, 조그만 떡 하나도 막 밥 한 공기 열량이 들어가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 간편하게 한 입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죠? 6041님, 저는 냉동실에 청양고추를 다져놓고 찌개, 라면에 넣어 유용하게 먹어요. 그러시군요. 8238님, 달걀 가장 최애. 떨어지면 서운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아예 달걀이 괜히 슈퍼푸드 아니겠습니까? 슈퍼푸드라고 하겠어요. 쓰임새도 많고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고. 2433님, 저희 집에 항상 있는 식재료는 바로 식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빵에 땅콩잼 발라먹는 게 제 일상이에요. 그러시군요. 전 사실 땅콩잼을 그다지 이렇게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뭐 최근은 아니지만 사과에 땅콩잼 발라먹는 게 좀 유행 비슷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땅콩잼을 사다가 한동안 먹었었죠. 이혜랑님,

곰탕이요. 아, 이 아침이나 이럴 때 아주 닭곰탕 얼려있는 거 얼른 하나 녹여가지고 밥에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요. 1972님 처음 들어왔네요. 저는 번데기를 꼭 쟁여놓아요. 고단백이라 맛도 너무 좋고요. 성수동 최은실입니다. 어머, 처음 들어오셔서 바로 어떤 음식을 쟁여놓고 좋아하시는지 바로 인증을 해주셨네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5163님 여름에는 늘 오미자청 쟁여두고 먹어요. 탄산수 넣어서 얼음 동동 띄워서 한 잔 때리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꼭 때리셔야 됩니까? 아, 막 상상이 되죠. 그 여름에 탄산수 칙 하는 거기에 빨간색 그 오미자청 넣어서 아, 이렇게 탄산수하고 휘 저어가지고 먹으면 어, 그 유리잔과 얼음 부딪히는 소리도 막 상상이 되고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6392님 고기 식감 나는 표고버섯과 칼칼하게 입맛 돋궈주는 청양고추는 꼭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어요. 윤성녀님 항상 사과 있어요. 어, 요기도 하면서 이뻐지겠다는 욕심으로 마음은 백설공주. 어유, 아침 사과가 얼마나 좋은데요. 0308님 냉동 주꾸미랑 만두요. 먹을 게 없을 때는 주꾸미에 냉삼 넣어서 한 끼 먹고 주말 아침 만둣국이요. 아, 굉장히 푸짐하게 드시는걸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김장훈 그대로 있어주면 돼.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친절한 경아씨 항상 쟁여놓는 음식 혹은 식재료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복숙님이 황금 레시피가 쏟아지네요. SNS 보는 것 같아요. 정보 줍줍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그 냉장고 속 혹은 식재료 창고 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8910님 저는 허기 참는 걸 못해서요. 짜장라면 항상 쟁여놓고 배고플 때 밥 없을 때 야식으로 늘 먹어요. 물론 표고버섯과 파, 새우 듬뿍 넣어서요. 와, 정말 맛있겠는데요? 요리다 요리. 4509님 남편이랑 딸이 불면증이 심해서 늘 저녁에는 상추를 먹어야 해서 상추를 쟁여놓습니다.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오, 불면증 개선되셔야 할 텐데요. 8687님 항상 쟁여두고 있는 건 캔맥주입니다. 아우, 생각만 하셔도 캬 소리가 나오시나 봐요. 한잔 하시면서 하루의 피로도 푸시고. 이슬아님 저희는 연어요. 아이가 연어만 있으면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매주 주문하고 있어요. 5살인데 구운 연어 킬러예요. 아이고, 너 좀 먹을 줄 아는구나. 아,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확실히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시죠. 뭐 골고루 먹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잘 먹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잘 챙겨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다행이고. 구명숙님, 우리 집 냉장고에는 활발한 장운동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드는 그릭 요거트가, 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군요. 생각해보면 요거트가 우리 냉장고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게 한 얼마나 됐을까요? 분명히 제 기억에 어릴 때 요거트 맛이 이상하다고 막 사람 그러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일상이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맛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참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0542님 저는 어머님이 가마솥에 끓여주신 사골국이요. 봉지봉지 얼려놔요. 초육 아들 아기 때부터 끓여 먹이셔서 떡국도 끓이고 밥 말아 먹고 아유 든든하죠. 7579님 고향에 홀로 계신 엄마 뵙고 양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하시면서 야 이거 지금 냉장고에 붙여놓은 어떤 메모지를 그대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냉동고에는 마른 표고, 청양고추,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 만두, 코다리, 황태, 멸치, 앞다리 살, 앞다리 살 돼지고기, 수육과 불백용. 그리고 냉장실에는요,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달걀, 고추장, 된장 이렇게 있으시대요. 와, 이걸 거의 안 끊이게 이거는 항상 쟁여놓는 음식이시라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가요? 4520님 저는 김요. 김 없으면 짜증나요. 아, 너무 좋아하시나 본데요. 우리나라 김 정말 맛있죠. 조미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 이제 이 맛을 외국인들도 알아가지고. 1539님 친정엄마 김치요. 없으면 불안하고 못 살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김치가 이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 됐지만 이게 스탠다드라는 게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워낙 각 가정마다 또 지역마다도 음식 맛이 다르고 해서 그 김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그 고향의 맛. 아... 8477님 해마다 할머니가

0: 산초 열매를 사서 껍질을 벗긴 후 그 껍질을 갈아 산초가루를 보내주시는데 고향 생각날 때 국이나 열무김치 등에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늘 떨어지지 않던 산초가루인데 재작년에 받은 산초가루가 마지막이네요.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차마 더 먹지 못하고 냉동고에 있은 지 2년째. 아유, 이 그리움의 산초가루, 냉동실에 있는 산초가루. 이현주님은 제첩국 열 몇 개가 냉동실에 있으시다고. 급할 때 얼른 부추, 청양고추와 호박 채 썰어서 달걀 풀어 후루룩 드신다고요. 아우, 이 남의 집 식자재 창고라고 해야 하나요? 냉장고, 냉동고 탐험. 아우, 이거 재밌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식재료들이 소울푸드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배부르고 푸근한 아침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친절한 경아씨 마무리합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2064님이 신청하신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0제분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산월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비봉 쪽으로 정체고 다시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역역부터 정체가 심해졌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일찍 분기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더디느름 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쪽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점점 정체입니다. 50제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키울 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부모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결국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는 절대로 바뀔 생각이 없고 딴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귀를 열고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수록 갈등은 줄고 서로의 마음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마음 활짝 열고 정다운 노랫소리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시죠.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